그런지 잘 분별하여 양육할 수 있는 또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의로움을 붙드는 작은 결단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뜨란 오늘 1부 첫 곡입니다. 이기영 씨의 감사하며 살리 이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감사하며 살릴 이계영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반갑게 들어오셔서요. 서로 서로에게 또 인사 나눠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평범해 보이고 뭐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어서 뭐 특별한 거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에도 이 특별함이 없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네. 무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평범입니다. 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함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평범이라는

는두 글자로 출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와 말씀을 드렸어요.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오늘도 좀 평범한데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평범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루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6181번님 출첵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라고요. 예수 닮기 원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2667번님 월요일 아침 좋은 아침 출첵합니다. 지난주에 1등으로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오늘 3등으로 오셨어요. 네. 언젠가 1등으로 오실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1094번님께서도요. 흐려서인지 시원한 오전이네요. 마님 한주 수고하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 하셨는데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3100번님, 피디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편안한 시간, 평안한 뜰하늘 들음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온기장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주님 말씀하시면 SGCM 앨범에는 찬양 신청곡이었죠. 함께 나눴습니다. 1072번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드디어 회사의 교육과 평가 행사가 끝났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행사와 성가합창제까지. 어제 성가합창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물론 많은 교회 한 12교회가 출연을 어제 했었죠. 네, 정말 저도

후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포항침례교회 정지우님도 아마 출연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쵸. 우리 포항침례교회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요. 평범하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부터 열심히 달리셨어요. 그죠? 두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모든 수고들 헛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평범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계속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1595번님 평범하셨어요. 평범한 월요일 출근길. 괜히 급한 마음에 황색등에 욕심을 부리다가요. 신호 위반 카메라에 반짝. 어머, 어떡하죠? 그 순간 무뎌진 제 영도요, 화들짝 깨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태료는 좀 아깝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히즈윌의 스탑 들어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셨습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그죠? 히즈윌의 스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곡 들으신 후에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3100번님의 신청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참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주황색 불에, 그쵸? 그때 카메라가 번쩍할 때, 심장도 순간 멈춤을 합니다. 오늘 좋은 또,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과태료는 좀 아깝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안전운행 하시고요. 네, 언제든 또 스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재휠의 스탑부터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나목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나목의 우리의 내모를 보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내모를 보시는 주님, 두 글자입니다.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1번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주님, 2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내모에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외모에 통의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중심에 통의하는 자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69번이 힌트 보내주신 거죠? 가운데 물음표 하셨는데요. 가운데일까요? 1번은 외모, 2번은 중심.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방송은 계속 들었는데 한 번도 문자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을 저희는 새싹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그 번호 앞에 색상이 뜹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다 보여요. 이런 분들께는 선물을 제가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 새싹분 들어와 주시면은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답 꼭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1번은 외모, 2번은 중심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 번호가 불려질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모를 보시는 주님, 주나목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뇌물을 부시는 주님, 주나목의 찬양이었습니다. 달콤하네요. 네. 자, 퀴즈 정답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부시는 주님이실까요? 1번 외모, 2번 중심 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의 이거를 보시는 주님, 이렇게 가사가 나왔습니다. 정답 지금 늦지 않았어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라고요. 4312번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제 이것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모두 파이팅입니다라고요. 들어주셨어요. 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4687번님께서도 정답 이겁니다. 샬롬,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 이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요.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라고요. 들어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새싹분들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3791번님이세요. 뇌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른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요. 우리 3791번님.

0: 내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와, 이렇게 번호가 소개가 되는구나. 내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아마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저는 소개하고 있고요. 잘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용기 내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쉽더라고요. 네,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까 자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용기 내지 못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방송은 듣고 있는데 문자 참여는 한 번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환영합니다. 문자 번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찬양 퀴즈 문제가 나갔고요. 보기 두개 드렸어요. 정답,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었고요. 많은 분들 오답 없으셨어요. 정답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312번님 그리고 3791번님 한 분 더 뽑았어요. 8711번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711번님께서요. 샬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찬양축제했고요. 1교구가 1등을 해서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 축하드립니다. 당첨도 축하드려요. 오늘 사랑의 드란 1부 끝곡은 사물윤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주의 은혜라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들어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것을 들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1차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2차 만남의 장면입니다. 23절을 보면 지난번 만남의 날을 이미 정했는데 이번에는 집에 많이 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유대인이 쉬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최소 30에서 50명의 유대인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왔던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바울이 랍비 교육도 받고 로마 시민권자에 유대교가 제거하려는 1순위의 인물인 만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세 개의 동사로 잘 요약됩니다. 세 개의 동사는 23절에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론학으로 번역된 이 동사는 의욕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석자들을 설득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언하다와 권했다로 번역된 동사는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상상만 해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쉬지 않고 눈시울을 적석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강권합니다.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는 세 개의 동사로 압축 요약된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면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축은커녕 유일신 여호와 사상으로 고착화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어떤 이는 설득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믿기를 거부합니다. 전도 전문가인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했지만 거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도 전도 초청 주일에 자천, 타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설교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뿐 설득도 안 되고 믿음이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거부해도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고 계속 전하셔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다고 아쉬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길 원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루 종일 바울의 권면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석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둘로 분열된 채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은 참석자들이 떠나기 직전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들으면

0: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고 듣기 좋은 내용, 은혜가 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들으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면 또 그 소리,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맨날 하는 소리,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면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설교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설교는 지식과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인용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정신과 눈은 완전히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체적으로는 듣고 볼 수 있지만 영안의 귀와 눈은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요 구주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일부만 깨달았을 뿐 일부는 받아들이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주위에 아무리 전도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자극해도 또 강요해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도록 끊임없이 믿지 않는 분들을 자극하고 또한 바울처럼 시기심도 유발시키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극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승부사 바울은 이방인들은 복음 그것을 들으리라고 예언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씨앗에 담아서 소리 높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메들리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뜨란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어떤 찬양으로 또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당첨되신 분들 주소를 받았더니요. 와, 우리 가천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3791번님은 충남 공주에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당첨 감사하고요. 애청할게요. 이렇게 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젊은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아, 깜찍하게 우리 충남 공주에 사시는 박재인님, 네, 주소 잘 받았고요. 저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12번님, 김인수님도 네, 주소 잘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4312번님은 주소를 아직 보내지 않으신 것 같은데, 4312번님도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월요일 아침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선곡 리스트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 엘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함께 하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나눴습니다. 크리스 헬스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791번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저도 신청할게요. 김대환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즐겁습니다.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충남 공주에 사시는 박재희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8085번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친정 아버지께서 골수 검사가 있어서 지금 서울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터미널로 태워드리면서요.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작년 말쯤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정 식구들 모두 놀랐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기도뿐임을 느꼈습니다. 모쪼록 서울 오가는 길과 결과 또한 선하게 나오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찬양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8085번님께서 좋은 곡을 성공해 주시지 않을까, 선곡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에게 양보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찬양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뜨란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믿지 않는 친정 아버지께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하는 곡이 있다면 물론 저도 생각하겠지만 우리 뜨란가족들도 한번 선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선곡 리스트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이런 곡도 있었구나. 제가 모르는 곡도 많이들 신청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8085번님 친정 아버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선곡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준비했고요. 김대환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379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렌즈 유니온 앨범에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찬양. 믿지 않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요.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들으시면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서도 찬양 퀴즈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송경미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가장 땡땡땡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세 글자고요. 가장 땡땡땡 보기가 있습니다. 1번 가장 좋은 것, 2번 가장 귀한 것. 1번은 좋은 것, 2번은 귀한 것입니다. 두 개 다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보기만 들어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찬양 들으시면은 정답 맞추실 수 있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좋은 것, 2번 귀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선물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방건주 오징어 10마리입니다. 이 10마리를 두 분께 드릴게요. 방건주 오징어 10마리 두 분께 드립니다. 어떻게 좀 정답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1번 좋은 것, 2번 귀한 것 중에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성 버튼 꾹 누르시고요.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방건조 중 어떤 분들에게 돌아갈지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경미 목사님의 가장 네모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기 두 개를 들었어요. 1번은 좋은 것, 2번은 귀한 것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오답이 한몇분 있으세요. 네,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할 뻔해가지고요. 1번은 좋은 것, 2번은 귀한 것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징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네, 이겁니다. 번호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1667번님께서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곡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아멘. 호산나 싱어즈의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나눴습니다.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네, 송경미 목사님의 찬양이었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좋은 것. 많은 분들이 좋은 것 하셨고요. 정답은 1번, 좋은 것입니다. 오징어는 귀한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1595번님도 오징어는 귀한 것, 퀴즈 정답은 좋은 것. 와, 정말 어쩜 이렇게 다들 재미있게 보내주셨을까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만 드릴 수 있다는 게저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징어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네, 두 분을 추첨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받으실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792번님 그리고 464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07번님도 오랜만이죠. 수경낭자 제가 이 이름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수경낭자가 최고 좋아하는 찬양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시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답은 1번, 좋은 것 하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우리 수경낭자님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1207번은 제가 번호도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7번님께는요, 방건조 오징어는 아니지만,

대신 다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웰컴입니다. 환영하고요.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6182번 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6182번 님. 6182번 님께도 저희가 웰컴 선물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위로브의 찬양 함께 하시죠.

지선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1207번님 감사해요. 웰컴 선물 하셨는데. 네. 웰컴 환영합니다. 네. 이제 정수경님 자주 뵐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육안의 82번님께서도요. 고맙습니다라고요. 이재선님 주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벌써 사랑이 들어 월요일 아침 오늘 순서는 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준비한 끝곡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준비했습니다. 이 찬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최근에 지구상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재난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외국의 봉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돕는 것에 있어서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큰 재난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도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막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는 것인데, 이러한 예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인데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몸이 편하고 좋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이 나아갈 때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광야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싫어서 항상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출애굽기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이나 걸려 강야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중간에 불뱀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대적하던 족장들이 땅속으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심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능력 있게 축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근심하며 답답해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흘러넘쳐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면 이 세상에서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와 성령의 생각이 일치하여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해서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뜻이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교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성령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하시는데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임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계속 살자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이런 체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체험만 강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체험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의 강도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각인시켜 놓으십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제 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이제는 마귀의

0: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나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으며 구원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므로 이전과는 느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두 다 중요한데 어떤 면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3개 찍을 수도 있고 조금 희미하게 찍을 수도 있으나 도장의 효력은 동일하듯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는 다를 수가 있으나 인치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전진했지요.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하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장진호 부근에 있던 미군과 국군은 수십만 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되었죠. 영하 3, 40도의 혹독한 추위와 동상으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위된 유엔군은 포기하지 않고 조직적인 전투를 벌이며 남쪽으로 철수해 나갔죠. 유엔군은 큰 희생을 치렀지만 포위망을 뚫고 철수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도 함께 남아할 수 있었고 이후 흥남 철수작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 지휘관은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서로를 지키며 싸우는 공동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포항 새물결교회 이현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 새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극동방송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청취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25, 6월 25일인데요. 북한의 사상 통제와 세뇌 교육이 무력화되어 주민들이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굳게 다친 장벽이 복음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남한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 북녘 땅에는 여전히 공산 정권 치하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지하교회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북녘 가운데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86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 며느리가 성령 충만, 영육 강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복중의 태아가 열 달을 채우고 순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라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요청하신 분의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복종의 태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주셨사오니 그 어린 아기가, 태아가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남을 통하여 그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그 아이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복중의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몸이 아프신 환우님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속히 완쾌하셔서 교회 출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교회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정말 육체가 연약하면 교회 생활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저희 교회도 사실 몸이 아파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강에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아파 하나님 병원에서, 집에서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하나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그들의 질병과 아픔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다시금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714번님께서 보내주신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작은아버지 장례식을 보며 남편의 소중함과 제가 남편을 부끄럽게 생각한 부분을 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꼭 만나 우리 같이 영원한 영생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 안에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편이 아직

0: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남편에게도 또 마지막의 날이 오지 않을까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요청하신 4714님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버지 장례식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가까이 옴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남편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시약 소중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왔사오니 그 복음이 그 남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 요청하신 분을 통하여서 남편도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의 역사가 4714번님 가정에 있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하는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에 잘 맞지 않아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전체가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좋은 분들 만날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목사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따라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카 박유성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해군 국가의 그 복무를 잘 이제 마감하고 전역하고 이제 하나님 대학으로 복학하려는 기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박유성 군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조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학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옵소서.

0: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박유성 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 그 주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도록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중보기도 제목인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내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금껏 혼자 지내시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계시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져서 갈렙과 같이 주님을 섬기시고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남은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참 17년의 긴 세월 동안 혼자 사신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외로움이 늘 찾아올 것 같은데요. 아마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기도 요청하실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에 먼저 부인을 보내고 홀로 살아온 인생 참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님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일 예배 가서 함께 출석해서 예배 드렸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님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담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따뜻한 대화 나누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갈렙과 같은 영육의 강건함이 우리 아버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741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막내 여동생이 복수로 인한 복부 통증과 다리 림프 부종으로 병원 진료를 가오니 의료진의 손길 붙잡아 주시고 가고 오는 길 눈동자같이 동행하심을 믿고 풍성한 재정 공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로 병원 진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의사와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수로 인한 복부 통증과 다리 림프 부종, 하나님 아버지 무슨 병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 중한 병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0: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의료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시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포항새물결교회 이현성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28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2026 중동부 여름 수련회 7월에 있습니다. 중동부 친구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동부 2학년 4반 친구들 도우심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중동부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수련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가장 귀한 중동부 친구들 어려운 부서지요. 네. 이 부서를 위하여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제 아들도 지금 중3입니다. 예, 둘째가 중3인데 아마 또 수련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방학과 동시에 중동부 여름 수련회가 일제히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귀한 기도 제목 올려주신 선생님 반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2학년들 참으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7월달에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반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중등부 2학년 4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수련회에 다 참여하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친구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포항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 청소년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수련에 참여한 모든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여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39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회사의 환경을 담당해 주시는 집사님

0: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마치셨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집사님께서 건강하시길 마음도 평안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직장 동료분이신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건강 문제로 검사를 받으시는데 정말 여러모로 큰 병 없기를 바라고 또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또 큰 병원에 가보러 해서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상황과 또 그분의 몸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인생에 찾아온 병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을 이끌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회사에 복귀하여서 함께 이전처럼 열심히 함께 일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귀한 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41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은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이 성은이라고 하시는데 37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짧은 기도이지만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세의 우리 성은이란 분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도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뜻 계획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처럼 이 기도가 이 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의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이번 주 토요일 포항 남로에 아동부 연합회 여름 교사 강습회 진행합니다. 오시는 강사들 통해 성령님 충만한 여름 교사 강습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여 올 여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구원받는 아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지역과 포항이 성령 충만한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 아주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사 강습회에도 교사분들이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요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교

0: 강습회에는 많은 교사분들이 참석하여서 정말 아이들에게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포항남로의 아동부인 앞에 여러분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오시는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름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늘 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리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되고 나쁜 것들을 분별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기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지역과 포항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포항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부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446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조카 서현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먼저 구원을 이 그 조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처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 서연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인데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공허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그 딸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 새물결교회 이헌성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새물결교회 이현성 목사님, 진행의 오천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위원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 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1: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막회 축제를 하는데
1: 네.
0: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MP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0: 네.
1: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0: 와.
1: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아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1: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0: 네.
1: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피대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어 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1: 아우,
0: 우리 오팔이 챌린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1: 아유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0: 네.
1: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1: 그쵸.
0: 그런 자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1: 아멘.
0: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1: 네.
0: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0: 네.
1: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0: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1: 네.
0: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북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편 좁혀봐야겠습니다.

0: 겠죠. 언어 퀴즈 한 뼘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남북한 만큼 네. 가까운데 또 먼 존재도 없죠. 하지만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알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 뼘 차이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1: 그쵸.
0: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쵸?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가상 이게 있어요.
1: 그쵸?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아셨지?
1: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제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0: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와 하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뼘 차이.
3: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4: 그럴까요? 그럼 민수 씨 돈자리로 연결할까요?
3: 돈자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4: 아니 그럼요. 돈짜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3: 아, 북에서는 또 돈짜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4: 아무튼 민수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3: 좋지. 아이, 근데 아,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아...
4: 어머머, 자기 돈짜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0...
3: 아, 생각났다 자기. 아,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선 교사 한 고자 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자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1: 그쵸? 하나요, 하나.
0: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0: 예, 일반 계좌하고 일반 돈자리도 있고 또 적금 돈자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자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전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4362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자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거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근데 뭐 내 돈자리는 비어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자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은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른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이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 신앙인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성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인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네.
1: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짜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0: 네.
1: 없습니다. 아멘.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그렇죠?
1: 네.
0: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짜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보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돈자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0: 남기시면 됩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짤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개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병짜리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좌 구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좌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0: 아멘.
1: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

0: 분께서는 다른 시간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1: 그래요.
0: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통일을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0: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1: 네. 우리 오일이오님
0: 네.
1: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던데 이런
0: 그래요?
1: 날도 있어야죠 뭐.
0: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아, 그렇게 생각할
1: 괜찮아요.
0: 수도 있죠.
1: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텅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유, 네.
0: 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1: 아멘.
0: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네.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찬양 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는 일체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런 법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별 저항 없이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코 그 정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악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저항이요 방어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0: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새벽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이 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황정혜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황정혜 성도입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건정책, 보건행정학에서요. 보건행정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2: 황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대학교 때부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없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세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비용 효과적이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어차피 사는 거 있다면 한번 알아는 방법이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 발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변화되는 그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얼기설기 꽉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정신을 못 차리게 따라오게

0: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 만났던 선배 언니와의 교제,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존재에 대한 본질을 다시 깨달았고,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변화된 시점에서.
1: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찰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0: 우리 저기 학생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중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있는 것에서 먹고 사는 일, 또 만나야 될 사람, 또 여러 가지 육아, 엄마로서 일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 그렇기 때문에 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왕가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학부 때 우리 동기들 보면 어머 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1: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셨고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된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연구나 뭐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쉬었는데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막 경쟁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 그 3차까지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줄 아무 저기가 없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너무 그게 전국을 찌른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1: 황 권사님은 이후 본인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에스더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전파 선교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쓰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사실 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줄기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음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전파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여보,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대학교 때 만난 그만큼 사는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나의 완전히 밑장 빠진 모습까지 다본 그런 자기가 나를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 품어줘서 고마워. 남은 생에 서로 더 건강하게 부모님의 삶도 챙기고 우리의 삶도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자.

0: 화이팅!
1: 너무나도 고맙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화이팅을 외친 황 권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2: 90일이라는 새벽 예배에 임하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매일 들었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면 심판대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상황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푹 잠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겨 세상을 이기고 계신 황정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흩어질 때에 상처만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고 붙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누구인지도 조차도 모르는 그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라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첫 번째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한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안디옥에서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직분이나 은사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붙든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전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또한도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전하는 이들이 말을 아주 잘해서 그 말 때문에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이 아주 뛰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졌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자여서 그 유력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닫혀진 그 마음을 여는 것 또한 주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느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또한도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어떤 것을 전하며 살았는지, 그곳에서 자기 주장이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하고 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의 손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주 예수를 전하게 될 때, 그때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유념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 유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으로만 복음을 전하여서 돌아오는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고 돌아오는 것을 끝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자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무조건 의심하고 막으려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아무런 상관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하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본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나 부족한 점을 먼저 찾지 않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여서 바나바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막 시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사실 제대로 알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곳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보이지 않아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만 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부족함과 그 갈등 속에서도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부족함만 보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연약함이 없는 개인, 과연 누가 연약함이 없는 개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만 보고 연약함만 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리 눈에 문제점만 보이면 그저 비판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그러나 그 미숙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다듬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에도, 또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볼 때에도 문제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부족함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와 부족함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자는 것이 바로 은혜를 보자라고 하는 이 시각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이고, 기쁨이 없는 공동체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도 권면하지 않고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붙어 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권면이 필요합니다. 주께 돌아온 여러분들, 이제는 주와 함께 머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먼저 머물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삶이라는 그 증인의 자리에도 머무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를 격려하며 주 안에 계속 머물도록 세우는 사람, 도우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앞에 붙잡아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주께 머물도록 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도우는 이,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그저 나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도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천 중앙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엄청난 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모이는 그 은혜를 지금 바나바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안디옥에서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확장하기 위하여서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것이고 함께 세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나바의 은사가 있고 사울의 은사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은사가 있다면 사울은 가르치고 복음을 논증하는 은사가 누구보다 탁월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두가 주님의 몸을 함께 세우는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명명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너네가 그리스도인구나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삶에서 다른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났기에 예수님이 드러났기에 그들을 보고 아, 너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임과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난 이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세상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 사람들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너의 말과 너의 태도를 보니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완벽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부족했죠? 연약했죠? 하지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 세운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0: 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전하며 주께 돌아온 사람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더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0: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황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아, 듣고 계시죠?
2: 아, 네.
0: 남편이 네.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아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
0: 그러니까요.
2: 바로
0: 아쉽네요.
2: 아, 예.
0: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일반 전화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크.

0: 2845번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 영숙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야.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스피디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지금 네.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0: 정차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저 혼자 네.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1: 지금 애기 픽업하느라고.
0: 애기 픽업하느라고?
1: 지금
0: 아직 네.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1: 네네.
0: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1: 아, 네.
0: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1: 네네. 라디오 껐습니다.
0: 자, 우리 3428번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김포. 살고 있어요.
0: 자, 어릴 네.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네. 선생님도 했고 20대 네.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네.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와우. 와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1: 극동 방송은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네네. 그래서 예.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소시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출산했을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0: 네.
1: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0: 네.
1: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오. 네.
0: 이야.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1: 네.
0: 나도 저 네네.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어?
1: 네.
0: 이거죠?
1: 네.
0: 야,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 년 방학이었고요?
1: 네, 맞아요. 5년 더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코로나 8년... 전부터 결혼 때부터 네, 그랬으니까.
1: 네.
0: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1: 아니요, 1학년이요.
0: 그래요, 벌써? 1학년 네네. 8살.
1: 네.
0: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1: 아예
0: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1: 네.
0: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1: 네, 맞아요.
0: 교회 안 가게 된 거.
1: 네, 그러기도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믿음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0: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그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1: 예.
0: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1: 예.
0: 그 저희 남편도 너를 그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1: 예.
0: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1: 예.
0: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부 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1: 남편하고
0: 네
1: 와.
0: 영신 예배만 가게 됐어요.
1: 송부 영신 예배만.
0: 네, 네, 주의를 못 생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0: 네? 네, 엄청 옛날 너무 감사하다고.
1: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0: 저희 엄마는 서울에.
1: 서울에 있어요? 엄마가 네네네.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0: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1: 예.
0: 네,
1: 지금, 지금 듣고 계시면 네, 한마디야. 지금.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0: 네.
1: 엄마에게 네. 한마디.
0: 응?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말씀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너를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 그렇죠.
0: 네.
1: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0: 네.
1: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0: 초등학교 1학년 한건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1: 아버님 예배는 안 드리고.
0: 네.
1: 아들 딸.
0: 아들이.
1: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네.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아니, 골라볼게요. 저는... 아니, 골라볼게요가 네네. 아니라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 커피 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러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0: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님 본인이요?
0: 저요.
1: 오케이. 자, 견과.
0: 네. 네.
1: 엄마는?
0: 엄마는 유산균.
1: 유산균.
0: 네.
1: 너무 좋습니다. 유산균. 네. 그러면 견과를 네. 남편을 주고요.
0: 아, 네.
1: 남편을 주고 우리 3428번님은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네. 유산균은 네. 엄마.
0: 네. 네.
1: 이렇게 선물
0: 감사합니다.
1: 드리시고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네.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

0: 아,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1: 부흥
0: 예?
1: 찬양
0: 부흥.
1: 부흥이요. 네.
0: 왜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 항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성경신문대회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쵸?
1: 맞아요.
0: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1: 네.
0: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흐르는 곡이 이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0: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인님, 그렇죠.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1: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게 두려움
0: 찬양인데 이거 찬양이에요. 15년 방학생인데.

0: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1: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길.
0: 받으셔야 되는데. 한영숙님 받으세요.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1: 아까
0: 환영손님.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너무.
0: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1: 아,
0: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예.
1: 얘가 무음무를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0: 우리
1: 같아. 제가 갔는데.
0: 한영숙님한테 그리고 일반
1: 네네.
0: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잠시 뒤에 전화 드릴게요. 야,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지금 운전
1: 안녕하세요.
0: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아,
1: 저랑 그때,
0: 전현숙님.
1: 아,
0: 전현숙님.
1: 맞아. 네.
0: 20년 방학생. 응?
1: 맞아요.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0: 네.
1: 드려주셔서,
0: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번 나갔습니다.
0: 아,
1: 세
0: 6월
1: 번
0: 5일날 저하고
1: 나갔는데,
0: 통화했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0: 그,
1: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날.
1: 예, 그주 일요일날
0: 바로
1: 갔습니다. 그리고
0: 갔군요.
1: 계속, 네. 그리고
0: 와,
1: 세번
0: 계속,
1: 가고,
0: 네.
1: 예. 아들까지,
0: 아들까지.
1: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예.
1: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두번 갔어요.
0: 두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1: 아들 33입니다.
0: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예. 아들하고 아들이 두번 같이 가졌구나. 와.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1: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전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예,
0: 네.
1: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0: 네.
1: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0: 예.
1: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0: 잘하셨어요. 교회는 집 근처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1: 그
0: 야.
1: 우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0: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 님이
1: 예, 맞아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한상희
1: 맞아요.
0: 님 엄청 좋아하겠다. 예?
1: 한상희님이랑도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0: 그니까요. 와,
1: 같아요. 너무
0: 선물도
1: 좋아했어요.
0: 잘 받으셨나요? 예?
1: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0: 한상희 님이 그때 선물을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전현숙 님다 준다고 했나요?
1: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PD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냥 그 폼에 맞춰서 그냥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넣었는데,
0: 한상희님께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현숙님은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1: 저는 이제 주얼리
0: 주얼리도
1: 잘
0: 갔고,
1: 받았고,
0: 비타민도
1: 잘
0: 갔고,
1: 받았습니다. 네,
0: 그리고 제가
1: 잘
0: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1: 아들은
0: 응?
1: 제가
0: 아니, 두
1: 부탁을
0: 번이나
1: 했는데
0: 갔으면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0: 네.
1: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0: 계속
1: 같아요.
0: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0: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1: 없었죠? 아.
0: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1: 아,
0: 가라고.
1: 너무 감사해.
0: 아들
1: 네네.
0: 견과 선물 어때요?
1: 응? 어 괜찮아요.
0: 어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1: 네네.
0: 선물을. 자 아들한테
1: 아,
0: 꼭 오늘 있었던 일 네, 방송국에서 네.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좀 꼭 좀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아. 예배.
1: 아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0: 예.
1: 그 찬양가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0: 네네
1: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0: 아 주께 가까이
1: 그 주께로 가까이를 예. 그 들려 주셨거든요.
0: 예예
1: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0: 예.
1: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0: 아 진짜요?
1: 아, 네네네.
0: 주께 가까이 혹시
1: 너무...
0: 주께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1: 맞아요.
0: 오.
1: 그 주께 가까이
0: 예.
1: 주께로 가오니인가?
0: 뭐 주께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주께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1: 네, 저한테
0: 곡이.
1: 그렇게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0: 예.
1: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0: 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1: 네네네. 송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0: 예.
1: 찬양하시는 분들이
0: 예예
1: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0: 그랬구나.
1: 계시더라고요. 네네.
0: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1: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0: 예.
1: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귀에 기도한다 했는데
0: 예.
1: 가라 가라 했는데. 어 알아서 갈게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
1: 네 진짜
0: 어.
1: 네,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근데 예 네, 가서 말씀 들으니까
0: 예
1: 네, 너무 좋았고
0: 예
1: 예 그 네,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0: 네네.
1: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자, 우리 전현숙님 네. 우리 감사기도
1: 네.
0: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1: 네네.
0: 그때 우리 결단이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사랑해 네네.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1: 네,
0: 이렇게
1: 네.
0: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1: 네.
0: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1: 네네.
0: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1: 네.
0: 의무가
1: 네네.
0: 아니라 이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1: 제발요.
0: 좋겠고요. 예,
1: 네네.
0: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네,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 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신에 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불신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효원 작곡의 사랑, 윤하곤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뉴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뉴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연주,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죠. 시벨리우스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가 무르익어 갈수록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다른 나라들의 작곡가들이 저마다의 자국의 색채를 음악에 접목시키는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했었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장 시벨리우스, 이 시벨리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 방식의 이름을 붙인 프랑스의 예명이기도 하죠.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북유럽의 그 색채, 또 핀란드 특유의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그의 작품에 이렇게 녹아서 발표했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향시 핀란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대표하는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좀잘 묻어나는 작품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녹턴 작품 번호 51번 가운데 3번 준비했습니다.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벨리우스의 녹턴 작품 51번 가운데 3번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상우 작곡의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상우 작곡의 그래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를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제자 다비다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8개월 전에 한 뉴스에서 인도에서 자신의 가짜 장례식을 연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며 그를 그의 삶을 또 추모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관습대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수위를 벗기자 갑자기 고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지 궁금해서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 사람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화장터는 기존의 화장터는 사람들이 우기 동안에는 장례 치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든 안 오든 우기든 그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화장터를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죠. 주민들이 참 그의 모든 행동에 삶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참여한 그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지막 여정을 슬퍼하며 나와 함께 걷는 것을 보자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례식이 잔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장례식에 가보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모습이 죽은 이후에야 그 미담이 끝도 없이 계속 펼쳐져서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 이후에야 밝혀진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삶이 소개됩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웠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조차도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셔서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비춰진 한 여인,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 다비다처럼 사람들이 기억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비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그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원래 그래 그 아람어로 다비다인데 헬라어로 또 도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여제자 참 생소한 말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수식어 붙은 인물이 오늘 이 여인 다비다입니다. 누가가 다비다를 소개할 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여제자라고 한 것은 당시 여성은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떤 제자보다도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취급을 받은 계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는 다 남자였습니다. 열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빠져서 다시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 그 조건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 이렇게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에 의하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제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던 때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여성으로서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다비다가 살고 있는 곳이 욥바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저 바다 쪽에 서북쪽 60km 위치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에 가는 길에 룻다가 있죠. 룻다가 우리 한번 지금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는 40km, 그리고 룻다에서 욥바까지 20km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욥바 항구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특히 과부와 같이 생계에 취약한 사람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비다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옷감 장사 누디아처럼 옷과 관련된 일을, 특히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 일을 하면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등장하고 있죠. 모든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히 다비다는 욥바로 모여든 수많은 과부들 같은 삶이 힘든 이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 시대에 혼자 입으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 다비다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과부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혼자 여성 혼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 고달픔들, 그리고 그들의 남루한 옷이 다비다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여성이라는 당시엔 사회적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다비다에게는 그 제약이, 그 한계가, 그 환경이 불가능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환경을 좌절하지 않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더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들을 개척해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환경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리 천장을 깨뜨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있습니다. 가정도, 가정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좋든 좀 그렇지 않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또 그 환경에 따른 한계치는 다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큰 담장으로 보일 뿐입니다. 제게는 시각이 아주 불편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의 전공 특성상 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지는 친구의 도움 받아서 들을 수가 있었지만 계산기만큼은 학교 측에서 이 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특수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일반 계산기 있죠. 옛날 두드리는 계산기. 그 계산기를 다 제공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학교 측에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계산기를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늘 그렇듯이 웃으면서 아, 또 연습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다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바로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 친구는 그런 형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두드리는 훈련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보다도 이 일반 계산기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건강하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삶에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하다면 이런 일은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처럼 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발판 삼아서 넘어서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뛰어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쟁이 넝쿨이라는 걸 아시죠?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 담쟁이 넝쿨이잖아요. 여러분, 이 담쟁이 넝쿨이 담이 있다고 피해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담이 높다고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담쟁이 넝쿨은 담을 타면서 더 올라가고 결국 담을 넘어서 계속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그러한 담으로 보면, 장애물로 보면 넘기 힘들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도약 발판으로 삼으면 그 어떤 담도 넘을 수가 있고 능력도 갖추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펼쳐질 주님의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비다에게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삶은 부르신 곳에 달려가서, 즉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면 심이란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심히, 이 심이란 말에 헬라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레스. 두 가지 뜻이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득, 완전히, 풀로. 다비다는 적당한 선이 아니라 가득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 뜻이 있죠. 두 번 뜻은 항상 지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다비다는

착한 일과 선한 사업을, 구제 사업을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심히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여러분, 그때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한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 그 무렵을 말합니다. 그때 병이 들었지만 다비다는 병이 들었어도 그 병이 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러자 누가 대답합니까? 다음 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찾을 때, 필요해서 부를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사야에게 삶의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자, 찬양하고자, 도움받고자 오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좋겠지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때론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누가 갈고 누가 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있고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소망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역을 참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또 방송실에서, 또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 따뜻하게 미소로 안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을 또잘 주차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내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조용히 나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이런 그 외에도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으면 하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대표적인 직분이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가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음식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돈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 일터에서 10년간, 20년간, 30년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믿음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참된 제자는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곳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과 그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비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죽은 뒤에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먼저 이 몸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장례를 위한 그런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은 사람 행동은 일반 모든 과정과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를 다락에 눕혔습니다. 이 다락은 우리가 지금 뭐 아는 우리 집에 뭐 위쪽에 구석 그런 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다락은 2층의 넓은 공간, 집 공간을 말해. 여기서 잔치도 베풀고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만찬 했죠. 초대교회 예배처가 바로 그 집의 다락입니다. 차마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락에 예배처소에 다비다를 눕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욥바와 가까운 룻다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곧장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룻다가 가깝다고 말하지만 편도 20km 거리, 왕복 40km 거리입니다. 당시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40km면 하루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야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다비다의 삶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비다의 삶의 흔적이 잘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지역에 있는 일부도 아니고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을 다 내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 지금처럼 우리가 뭐 계절마다 입는 다양한 그 옷들 중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흔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당시 겉옷은 일반 보통 서민들은 한벌 정도 가지고,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한벌도 계속 수선하고 키워서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자도 한 두세 벌 정도 가지는 사람들의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는 누군가의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길을 갈 때 이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어서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과부에게 겉옷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속옷은 우리가 아는 그냥 언더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겉옷 안에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일할 때 이 겉옷을 벗고 일하죠. 평소 생활할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 주었다.

하는 것은 이 과부들이 힘든 사람의 일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공해 준 엄청난 다비다의 사랑이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과부들이 보인 이 옷들은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몸소 전하며 실천하며 생명과 소망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바로 이 모습이 다비다의 삶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다비다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비다의 몸을 달에게 누이고 단걸음에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간청하고 욕바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 제 옷들을 보여준 이 모든 행동들은 다비다의 삶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은 시작.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의 그 삶의 흔적을 본 베드로가 깊은 감동 받아서 즉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욕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욕바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주를 믿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은 다비다가 그냥 살아났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여겼던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여제자로 다비다가 사람들이 남긴 그 삶의 모습, 그 흔적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역사를 보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소망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다 되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기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존재가 있고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많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그러한 제자 가득한 우리 포항 소망교회

0: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갑니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족에게 음식을 나누고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은 그런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이런 가정의 모습은 잠언을 통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며 결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성품을 사모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송솔나무에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주나목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혼자 있거나 편한 가족 앞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이동령과 김윤희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 영혼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마트리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연주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나팔수를 대동하고 요즘으로 치면 막 카메라 방송 막 기자들까지 동원시키고 기자회견을 하고 동네방네 알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내가 얼마나 나눔을 우리가 얼마나 나눔을 실천했는지 자랑하는 것. 그 구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버트 슐러 미국의 유명한 뭐 상징적인 교회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그죠? 제가 오래전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뭐 화려해요, 화려해요. 다 크리스탈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판들이 쫙 길이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누구에게 물었더니 건축할 때 고액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을 교회가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회는 여러 해 전에 파산 신고 끝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 속에 그 수정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더 누가 많이 낼 것인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건드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경쟁이 생길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면 열심히 특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 문화가 생기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그 경쟁이 교회 안에서 붙는다면 굉장히 그 교회는 소위 말하면 자기 선전의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장사는 단순히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주고받는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모두가 장사하는 거죠.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그 행위에, 그 섬기의 행위를 통해 내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전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그들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용된 거죠. 과시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공기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기도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위험한 거죠. 아,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드러난 자리에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의 고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평소 기도, 개인 기도가 약할수록 공적 기도는 길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개인 골방이 필요해요. 관건은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철저히 자기 절제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굶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러면.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예수님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쌓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온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 사회는 전시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걸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글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욕구는 누구에 의해서나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나.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신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이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수는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가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해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의 성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 그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다 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광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이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에 따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

0: 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붉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제가 어제 제 25회 포항 성가합창제 사회를 봤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된 행사라서 어제가 2부, 12개의 팀들 그리고 교회들이 참여했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귀도 호강하고 마음도 은혜로 차오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였던 것 같은데요. 더불어 객석에서 함께 따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덕분에 그 자리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포항은 늘 바다가 먼저 떠오르는 도시였는데요. 어제 감동 덕분에 이제는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도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또 주님을 높일 수 있음이 큰 은혜죠.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미의 제사를 함께 쌓아보길 바래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첫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기쁨이 오죠. 방금 전에도 혹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셨을까요? 기쁨이 계속되고 또 감사가 계속되면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을 높이길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출석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 완료, 그리고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 긴 문장들을 줄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요.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이렇게 세 글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하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출석 체크 기대하면서요. 코너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해요. 좀 더위가 지속됐다가 다시 쌀쌀해졌어요. 며칠 동안 또 비 예보도 있으니까요. 옷차림 잘 하시고요. 또 외출하실 때 우산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저번 주 금요일에 예고편처럼 어떤 분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듣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0: 될까요? 오늘도 풍성한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소개 먼저 듣고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너무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요,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 시간을 더 은혜롭게 채워주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아, 최근에 네네. 포항 침례교회에서요. 네네. 저번에도 방송 중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통일선교 콘퍼런스를 네네. 개최했다고요.
2: 네네네.
0: 네, 좀 어떻게 어떤 자리였나요?
2: 아, 네, 통일하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숙제이기도 한데, 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또 우리 포항에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소명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 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이야기가 아닌 네. 우리의 이웃들 또 나그네 된 우리 자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 하는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0: 아, 그렇군요. 저희 포항 극동방송도 포항 극동방송뿐만이 아니라 극동방송이 네네. 우리 북한 지하교회
2: 맞습니다.
0: 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네네네. 또 그곳까지 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 네네.
0: 그곳에서 또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2: 맞아요. 네. 우리 간증하셨던 사모님 네. 탈북인으로서 지금 여기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 사모님이 계신데요. 사모님께서도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고. 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네.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을 해주셨어요.
0: 와, 정말 사실 저희가 북한에서는 네. 댓글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 이렇게 탈북을 해서 저희에게 네. 들려지는 이 말들이 너무나도 네. 귀하게 느껴지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네. 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구나.
2: 그럼요. 너무 네. 값진 거예요.
0: 그럼, 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네, 지금이 6월이죠. 6월 네. 22일 월요일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네, 오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2주 전에 네네. 어떤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2: 네네, 그랬죠.
0: 어떤 목사님이셨죠?
2: 군종 목사님.
0: 맞습니다. 군종 목사님 나오셨는데
2: 네네.
0: 저희가 이 6월 달에

0: 좀 나라를 지키고 계신 분들 많이 네네네. 모셔보려고 해요.
1: 오.
0: 네. 그래서 또 모셔봤습니다.
1: 아우, 네네.
0: 네.
1: 어떤 분이실까요?
0: 궁금하시죠?
1: 네.
0: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성은 청년분 모셨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성은이라고 합니다.
0: 네, 형제님 너무나도 반갑고요. 어서 오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0: 네, 제가 맞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형제님. 와, 우리 소방관 청년분은 처음이에요, 목사님.
1: 네.
0: 네, 오늘 또 이 소방서에서의 일들도 좀 네네. 많이 나눠보고 싶고요.
1: 너무 궁금해요.
0: 네. 네,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많이 나눠보려고 네네. 합니다. 오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방성은 형제님과 함께하는데요. 응원의 댓글은 목사님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댓글을 적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 문자로도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은 댓글,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네, 우리 소방관이시라고요, 형제님.
2: 네, 맞습니다.
0: 네, 지금 소방관으로 포항 남부소방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2: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화재 진압이랑 화재 운전인데
0: 네.
2: 네,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소방차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0: 화재 진압과 운전하는 일도 중요하군요.
2: 네,
0: 화재
2: 네.
0: 운전.
2: 네.
0: 그때 이제 또 저희가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의 기적처럼 네, 막 갈라지잖아요.
2: 네네.
0: 우리 시민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2: 네,
0: 그런
2: 맞아요.
0: 현장을 많이 목격하셨겠네요.
2: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요새는 다들 시민의식이 좋아지셔서
0: 네.
2: 저희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을 하면
1: 네네네.
2: 많이 비켜주시는 편이세요.
1: 아, 그래요?
2: 네.
1: 네네네.
0: 맞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네. 한차 한차 함께 협조해주는 게. 네, 우리 형제님께서 소방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2: 처음부터 제가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0: 네.
2: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돼서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 네네네.
2: 그때 교회 동생이
1: 네네.
2: 소방관을 하고 있었어요.
1: 그래요? 네네.
2: 그 친구가 형한테 소방관이라는 직업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1: 네네네.
2: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었어요.
1: 아, 덜컥 붙었어요?
2: 네.
0: 이 소방관이라는 꿈을 위해서 오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 아니,
0: 덜컥 붙으셨어요?
1: 이거 쉽지 않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2: 근데 그 덜컥 붙어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와.
2: 붙어서 지금 7년째 소방관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0: 네네.
2: 사실은 이 소명의식이 저는 일을 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왜냐면 처음, 덜컥 붙어서.
2: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1: 네네네.
2: 하면 할수록
1: 현장 속에서
2: 네, 맞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그 소명의식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네네.
2: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0: 네.
2: 라는 거를 전 직업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더 참 네. 궁금합니다.
1: 네네. 네. 아니 소방관 하면 우리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2: 네.
1: 너무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는 용감한 분들도 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생활 속에서는 막 뭐 벌집이 막 있는데 뭐 떼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민원도 처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도 잠깐 먼저 또 우리 앞서 토크했지만 이렇게 일리고 막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2: 네.
0: 현장하고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죠.
1: 너무나 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네. 분들 아니신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네네 네. 맞습니다.
0: 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2: 요새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1: 네.
2: 이제 벌집 따달라는
1: 벌집
2: 민원이
1: 맞히셨네요?
2: 네, 많이 들어와요.
1: 아, 그래요? 네. 이럴 때 딩동댕 한번 해주셔야죠.
0: 아, 그러니까요. 실로폰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청년 코너에서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그러면 좀 내가 생각했던 소방관 그 이상적인 부분과
2: 네.
0: 현실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1: 맞아. 이것도 궁금하다.
2: 사실
1: 네.
2: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없었어서 저는
1: 그래요?
2: 오히려 어떤 기대감이
1: 네네.
2: 없었어서
1: 네네네.
2: 이 일들이 저는 저에게 좀 잘 맞게 느껴진 것 같아요.
0: 교회 동생분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2: 네, 정확하게 저를 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1: 그럼

0: 그 아까 말씀하셨던 소명 혹은 또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가는 현장들이 있으셨나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사실은 저희 일 자체가 이 죽음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직장이다 보니까
2: 그렇죠.
1: 현장에서 좀 위급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 심정지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정지 처치를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아, 정말요?
1: 네, 그럴 때 뿌듯함도 느끼고
0: 네네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7년 동안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현장들을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상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경북 소방이라서 네네. 사실은 막 큰 화재라든지 네. 그런 거는 많이 없는 편이고
0: 네.
1: 시골에서 근무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0: 시골.
1: 그래서 시골에는 이런 출동들이 되게 많아요.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0: 네네.
1: 신고를 하셔가지고
0: 네네.
1: 우리 집에 소가 탈출했다.
0: 어.
1: 이 소를 좀 잡아줘라. 이런 신고들이 꽤 있거든요.
0: 아, 정말요?
1: 꽤 있어요.
2: 소가 빠른가요?
1: 소가 빨라요.
2: 빨라요?
1: 네.
0: 아니 빠른 것도 빠르지만 소를 어떻게 잡아? 그 힘 센 동물을.
2: 그렇죠. 끌어와야죠.
1: 그래서 출동을 해보면 이제 네네. 도로에 차랑 소가 이렇게 같이 대치, 달리고 있어요.
0: 같이 달리고 있어요.
1: 달리고 있으면 저희가 네네. 가서 거기를 이제 막아서 경찰차랑 같이 막아서
2: 어떡해.
1: 가드를 치고
0: 가드를 치고
1: 그다음에 이제 주인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야. 소를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네. 그런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0: 야, 되게 아니, 근데
2: 상상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1: 네.
2: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1: 네네.
2: 사실. 와. 근데 소도 아니, 겁날 것 같아요.
0: 그래. 근데 아니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 그 왜 그 뭐 도와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런 네. 상황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2: 맞아요. 슈퍼맨처럼 네네. 나오셔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고 아, 좀 재밌는 상황이네요. 네네. 생각보다. 네,
0: 그렇죠.
2: 네, 이런 재밌는 상황이 있는 한편 또
0: 다른 한편은
2: 네, 두렵고 쉽지 않은 그런 사고 현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사실 되게 이렇게 좀 잔인한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려운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
0: 네네.
1: 제가 첫 출동이 어떤 네. 출동이었냐면 옥상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0: 네.
1: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구급차를 타고 나갔었는데 그 현장이 조금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더라고요.
0: 아, 그러셨겠어요.
1: 네네. 그래서 그때 조금
0: 네네.
1: 마음이 힘들었는데
0: 네네.
1: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2: 네네.
1: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를 그만 괴롭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초임이고
0: 네네.
1: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 힘들
2: 네.
1: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억에 그게 날 수밖에
2: 잔상이
1: 없는데
2: 남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런 저를 제가 계속 비난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소방관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냐.
2: 네.
1: 너 견뎌야지. 라고
2: 네.
1: 이제 저 스스로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0: 네.
1: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와, 지금 새로 알게 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그런 현장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당연히 담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소방관으로서는 그 현장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PD님 말씀 잔상이 남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 프레셔를 마음에 오랫동안 갖고 있겠네요. 그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어떤 건 흘려보내야 될 일도 생기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럼 그런 현장들을 겪고 나서
0: 네.
2: 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 같고요.
0: 네. 그래요?
1: 네네. 네네. 운동을 하고
0: 네네.
1: 그리고 계속 기억이 나는 거는
0: 네.
1: 그런 것들을 억지로 밀쳐내면 저에게 더 되돌아온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그런 걸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수용하는데 저는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2: 네.
1: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냥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2: 아멘입니다.
0: 아멘, 아멘.
2: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0: 네.
2: 아뢰일 때 그
0: 네.
2: 가운데 또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 그런 체험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쉽지 않은 현장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기도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성은 형제님, 또 지금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형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립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포항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성은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형제님 방금 네. 전에 저희가 나눴을 때 기도를 네.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네. 사실 소방관 일이 바쁘죠?
1: 그렇죠.
0: 네. 갑자기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퇴근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 네. 또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실 그렇게 막 바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0: 그래요?
1: 근무 패턴이 네. 이제 당비비라고 해서 24시간 네네.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근무 패턴이거든요.
2: 네네네.
1: 아까 PD님 말씀해 주셨지만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주가 와서 현장에서 교대를 하게 돼요.
2: 네네.
1: 그래서
2: 현장에서도 네.
0: 현장에서도 바뀌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것도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요?
1: 이틀을 쉬어버리니까 네네네.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와서 신앙이 조금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2: 네네.
0: 어떤 네, 공급을 받으셨을까요?
1: 목사님, 저희 교회 표 자체가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는 성경을

0: 거부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의 뿌리는 지금까지 저의 감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감정이 막 뜨겁고 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고 하다가 감정이 조금 식으면 조금 냉랭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여기 교회 와서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2: 네.
0: 아, 이 믿음의 뿌리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고
1: 네네네.
0: 근데 그걸 깨닫게 됐다고 해서 바로 실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동안 네,
0: 쌓여온 습관들이 네네. 있는데 사실은 여전히 성경을 읽는 게 조금 어렵고 습관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 선하신 것 같은 게
2: 네.
0: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걸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2: 네.
0: 최근에는 제가 올해 초부터 한 6개월 정도 이 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2: 사람과의 관계,
0: 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네.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2: 네.
0: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1: 오.
0: 원래는 이제 그냥 제 감정이 네네. 제일 네네.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1: 네네.
0: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 네.
0: 그런 관계가 저는 네네. 하나님한테까지 적용이 되면서
1: 네네.
0: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 나를 보고 계실까?
1: 네네네.
0: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뭔가를 한 건 없는데
1: 네네.
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계속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라는 네네.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네. 마음이 궁금하니까
1: 네네.
0: 성경도
1: 네네.
0: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1: 네네.
0: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
2: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네요.
0: 네네.
1: 네. 네. 와, 너무 신기하기도 한 건 우리 사실 우리 우리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우리 사실 잘 표현이 되진 않지만 우리 소방관님이 너무 좀 약간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생기셨어. 근데 현장을 출동을 해서 뭐 불을 끄고 그리고 막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셔. 근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2: 그러니까요.
1: 이렇게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청년부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 또 나의 마음은, 또 상대방의 마음은 되게 다양한 각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 것 같고
2: 맞습니다.
1: 점점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네. 네.
2: 아, 아멘. 목사님께서 약간 팬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네네. 같은 느낌이.
1: 아, 저는 소방관에서 팬심이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네. 형제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듣다 보니 모태 신앙이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1: 오, 그래요.
0: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1: 아, 그러세요.
2: 역시 네. 또 믿음의 가문에서 네네.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오셨군요.
0: 네.
2: 그 가운데 좀 나태해졌거나 조금 좀 위기는 없었나요? 사실 모태 신앙들이 본인의
0: 네.
2: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0: 네네.
2: 본인의 믿음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2: 네.
0: 사실 스무 살 때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1: 교회를
0: 나의 네네. 하나님이 아니었고
1: 네.
0: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스무 살 이후에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
2: 네네.
0: 시애틀에서 한인교회를 갔었는데
1: 네.
0: 그 한인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때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은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성경에 있지 않고 나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는 업다운이 있잖아요.
2: 있죠.
1: 네, 있죠.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업다운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2: 네네.
0: 저는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를 오게 되면서
2: 네네.
0: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네. 마음이 느껴지시는데 얼마나 되셨나요?
0: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1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 사이에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소방관님 얘기 듣고 나니까 아, 복음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변온 동물에서 항온 동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이제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되는 느낌? 이제 약간 거친 표현이긴 한데 그 신앙생활을 감정과 기복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2: 네.
1: 이제는 항상성을 갖게 된 어떤
2: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1: 유지하게 되는
2: 네.
1: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닐까?
0: 너무 좋은 비유인

0: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2: 네, 정말 마음에.
1: 야 이게 되게 이게 좀 뻗은 마음으로. 아,
3: 아멘입니다.
1: 근데 제가 너무 거친 러프한 표현 아닌가 싶었는데.
2: 너무 좋습니다. 네.
3: 저희는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1: 아멘. 네. 네, 저도 지금 날마다 항온 동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3: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비유를 목사님.
1: 아 그래요?
3: 항상 아이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비유만 목사님들께 듣다가.
1: 아 이렇게. 네.
3: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더 만나고 그 가운데 아, 내 신앙이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갑고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네.
3: 네. 우리 소방관님이시잖아요. 네. 이 일할 때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도 궁금해요.
2: 네, 사실 이 수혜자분들이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네.
2: 이제 뭐 수박이라든지 음료수 네네. 같은 거 사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1: 네네.
2: 그때 너무 감사하죠.
1: 보람 느낄 것 같아. 네,
2: 너무 네네. 감사한데 저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오, 네네네.
2: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1: 네네.
2: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1: 네.
2: 산타 복장 입혀서
1: 오, 네네.
2: 저희한테 와서 이 공연을 해주고
1: 오,
2: 편지도
1: 정말?
2: 주고
1: 네네.
2: 이렇게 하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그 편지를 볼 때 저는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3: 오, 소방관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2: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맞아요.
1: 네. 그 삐뚤빼뚤한 글씨 네네. 써가면서 그죠.
2: 네. 네. 철자도 다 틀리거든요.
1: 네네네.
2: 맞아요. 너무 귀엽고 네네.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1: 네네네.
3: 그렇게 아이들이 편지 써주면 얼마나 또
1: 그쵸?
3: 네, 그 네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3: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일하면서 혹시 생명을 살린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2: 네, 그렇죠. 심정지 상황에서
3: 네.
2: 많이 나가게 되는데 심정지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최초 발견자의 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1: 네네네.
2: 그래서 그 최초 발견한 사람이 처치를 잘 해주면
3: 네.
2: 저희가 가서 그걸 인계 받아서 처치를 하면
1: 네.
2: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그래요?
2: 네.
3: 최초 발견자의 역할이 크네요.
2: 네네.
1: 발견자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한번
2: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면 네네네. 되는데
1: 네네. 네,
2: 가슴 압박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네네.
3: 사실 이 뭐 뉴스에서도
1: 네.
3: 그런 현장들 근데 어떤 시민이 구조를 했다 약간 이렇게 네네.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와서 해주시는 건 전문가들의 역할이지만 그 전에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2: 네네.
3: 되잖아요.
2: 맞아요.
1: 네.
3: 얼마나 강하게 해도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 그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해야 돼요.
1: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라고 네네네. 하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2: 저희가
1: 가슴이 쑥 들어갈 만큼?
2: 네, 맞아요.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갈비뼈는 골절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 깊이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2: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5cm 정도는 들어갔다 왔다 해야 돼요.
1: 주먹 하나 정도가
2: 네네네.
1: 쑥 들어갈 만큼?
2: 네네.
1: 어린이 주먹 하나가?
2: 그렇죠.
1: 네.
3: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2: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3: 그렇게 해야,
1: 그렇게 해야 되는
3: 거죠.
1: 거야.
2: 다른 부분을 다 포기하고
1: 네,
2: 심장만 살리는 거예요.
1: 네, 네.
2: 그래서 장기 파열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1: 심장을,
2: 강수를 하고
1: 네.
2: 심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 와.
2: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1: 네, 네.
3: 네.
1: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3: 네.
1: 우리 사실 작년에 저희가 산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숙제 혹은 또 두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자꾸 날씨가 점점 건조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산불이라고 하는 재해 혹은 이런 것들 앞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탈출?
2: 산불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1: 네네네.
2: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셔야 되고요.
1: 네.
2: 근데
1: 버티는 거 아니라 도망가라.
2: 네. 근데 번지기 전이다.
1: 번지기
2: 이거를
1: 전.
2: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1: 네네네.
2: 내가 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 네.
2: 가가지고 꺼주시면 제일 좋죠.
1: 제일
2: 사실은.
1: 좋고.
2: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1: 네네.
2: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셔야죠.
1: 네.
3: 근데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1: 바로 신고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
2: 네.
1: 네네.
3: 맞아요. 이게 번지기 전에 끄는 게 제일 중요한데.
1: 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3: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약간 화재 상식? 네.
1: 네
3: 응급 상식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크게 다가왔던 적이 있으실까요?
2: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죽음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0: 직업이고
1: 네.
0: 요새는 젊은 분들도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0: 저희도 그런 젊은 분들의 사고 현장에 가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고 이런데 돌아와서도 저도 이렇게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2: 네.
0: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그 씁쓸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쓸쓸한 마음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 너의 소망은 결국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있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갔다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그 와중에 말씀으로 극복을 하시는군요.
0: 네.
1: 네, 이게 정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께서 또 아까 기도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찬양 또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실까요?
0: 좋아하는 찬양은 내길더잘 아시니라는
2: 내길더잘 아시니?
0: 네,
1: 내
0: 라는
1: 길더잘
0: 찬양인데
1: 아시니 찬양.
0: 그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1: 요셉.
0: 요셉인데 요셉이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 중에 영어 가사인데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나의 그 선택들이 나를 결국은 감옥으로 이끌었다는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살면서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선택들이 아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느낄 때도 꽤 많았던 것 같고 긴가민가 하고 뭐 일단 하자라고 했던 선택들이 알고 보니까 좋았던 선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이 나조차 나에게 뭐가 좋은지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도 가끔씩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내가 왜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생각과 마음들을 더 크게 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 그래서 그 옛적에 있던 그 상황이 확신 속에 결정을 하고 또 가슴 뜨겁게 어떤 일들을 또 일구고 또 달려갔었지만 때로는 지나고 나서는 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라고 하는 생각들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되더라고요.
1: 네. 우리 형제님께서 내길더잘 아시니 찬양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2: 잘하시는
1: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형제님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형제님을 위해 댓글 또 응원의 댓글, 축복의 댓글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내길더잘 아시니 천관웅 목사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형제님 혹시 천관웅 목사님 많이 좋아하세요?
1: 네, 좋아하죠.
0: 네, 천관웅 목사님께서 한때 이제 청년들을
1: 네네.
0: 주름잡았던
1: 네, 맞아요.
0: 목사님이시잖아요.
1: 네네.
0: 네, 많이 들으셨나요?
1: 네, 제가 딱그 세대여가지고
2: 아우,
1: 네, 많이
2: 네.
1: 들었습니다.
2: 네.
0: 맞아요.
2: 미라클
0: 미라클
2: 제너레이션.
0: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이 천관웅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기쁜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궁금한 게
2: 네네.
0: 있으시다고요?
2: 아니, 아까도 뭐 산불도 얘기하고 다양한 긴급한 장면에 뛰어들어가시는데, 아니, 우리 소방관을 보호하는 장비들은 좀 안전한지, 또 그런 장비들 중에서 또 특히 또 안전해야 될 장비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그렇죠. 사실 정말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 만약에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요. 밖에서 이제 불을 끄게 되고, 안전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2: 방화복.
1: 방화복이 있고 헬멧, 그리고
0: 헬멧.
1: 이제 공기 용기가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유독가스 엄청나잖아요.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기 용기를 잘 메고 하는 게 제일
2: 아,
1: 중요해서.
2: 공기 용기.
1: 네네.
2: 네. 오, 그렇군요.
1: 그렇죠. 그 방화복을 저희가 잘 챙겨 입고 한다고 해도 이제 화재가 최성기가 돼서 불이 너무 강하면 사실은 화상을 입기도 하고
0: 아,
2: 방화복을
0: 진짜요?
2: 입어도 화상을 입어요. 그럼 그불 열기가 얼마나 좀 되는 거예요?
1: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화복을 뚫고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강하죠.
2: 몇백 도막 이렇게 올라가겠는데요.
1: 그렇죠.
0: 그 방화복을 입었을 때도 열기가 항상 느껴지나요?
1: 느껴져요.
2: 그렇죠.
1: 네.
2: 와, 그럼 그 보통 영화 장면에서 그런 현장에 갔다가 이렇게 방화복을 벗거나 그럼 온몸이 땀으로 다 막. 그건

0: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죠. 네. 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기라고 하는 거 이거 무섭잖아요. 와, 그 굉장히 중요한 장비네요. 그죠?
1: 네, 그렇죠. 네. 그 아파트 만약에 고층에서 네네네. 화재가 났다.
0: 유독
1: 그럴 갔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거기를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 장비를 다 착용하고 올라가려면
2: 야,
1: 네, 그렇구나. 불을 끄기도 전에 녹초가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게 야. 좀 힘듭니다. 네.
0: 고층 현장에 있는 아파트가 야 소방관에게도 굉장히 네네네. 위급하고 네네네. 어려운 현장이네요. 네네네.
2: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없으니까.
0: 없으니까. 네네. 네. 네네. 와, 네. 또 유독 가스는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그렇구나.
2: 정말 한번 네.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0: 네, 우리 박수. 네. 네.
2: 청취자분들도 혹시 네.
1: 감사합니다.
2: 듣고 계시다면 네. 네. 함께 박수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나눠주셨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인데요.
2: 네.
1: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니까
2: 네.
1: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2: 네.
1: 이게 마음적으로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드니까
0: 네네.
1: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2: 아.
1: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뎠던 것 같아요.
0: 네네.
1: 뭐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일단 네네. 사람만 있어야 되겠다.
0: 살라.
1: 일단 네. 사람만 있어야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0: 네네.
1: 그냥 사람만 있어줘라.
0: 네네.
1: 이렇게 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제가 가장 힘들 때를 버티게 해준 말씀이라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뭐 말씀이 소방관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부르시는 호소인 것 같아요.
1: 네.
2: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네. 또 찬양으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좀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작년에 이제 의성에서 크게 산불이 났었잖아요.
0: 네.
1: 그때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면서
0: 네네.
1: 영덕에 집이 소실되셔서 이재민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2: 맞아요.
1: 이제 영덕 군민회관에 모여서 거기 텐트 치고 이렇게 네네. 지내셨거든요.
2: 네.
1: 저랑 이렇게 심리 지원단이라고 해서 네네.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힘든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이 텐트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게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말씀을 하나같이 다 해주셨어요.
2: 소실됐으니까요.
1: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 네.
1: 그분들의 그 말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좋아지시고 밝아지시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게 정말 보람찬 일이구나,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내가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와, 네네.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관도 때때로는 네. 누군가의 도움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네네. 하잖아요. 또 그 피해 입은 현장에서도 그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그 제2의 인생이지만 연장되어져 있고 같이 서로 결속되어져 있는 현장들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네. 네. 네. 우리 더 세밀하게 다가가시는 소방관님이 되실 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같은 직장인으로서
0: 네, 네.
2: 한 가지를 더 공부한다는 게
0: 네.
2: 와, 이게 정말 소명감을
0: 네.
2: 받고
0: 네.
2: 이렇게 열심을 다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2: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형제님 또 청년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 형제님을 위해

0: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하나님, 오늘 방송은 형제님을 만나 우리 낯설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소방관으로서의 삶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다급한 그 현장을 뛰어들어가는 우리 형제의 심정, 형제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놀라운 것은 주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뛰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가 주의 복음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의 죄의 불을 끄고 이 땅에 곤고함의 죄의 불을 끄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누군가의 그 다급한 상황에 그 압도적인 위험과 위기의 불들을 꺼가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될 때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 현장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다급한 현장에 들어갈 때 방성은 형제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기 위해 늘 애쓰는 우리 남부 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방관님의 안전과 그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또 허국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시민 곁에 열심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 주시는 보람으로 동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늘 늦은 저녁입니다. 이제 우리 깊은 저녁으로 나아간 이 시간에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포항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성은 형제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형제님 오늘 어떠셨나요?
2: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은 처음이셨는데
2: 네.
0: 네, 또 긴장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 아니요. 너무 떨려가지고.
1: 아, 떨렸다고요?
2: 네.
0: 네, 우리 형제님께서 또 소방관 일에 대해서도 네. 많이 나눠주시고
1: 새롭게 이야기 됐어요.
0: 네, 또 그 가운데 은혜도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형제님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는 샵 903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또 우리 형제님도 이 댓글들 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거 모아서 제가 또 보내드리거든요.
2: 네.
0: 네,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앞으로의 꿈과 비전도 응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2: 네.
0: 6월을 맞아서
2: 네네.
0: 또 나라를 지키는 한 분을 모셔봤는데
2: 네네네.
0: 어떠셨나요?
1: 네.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더 깊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너무 도전 많이 받았어요.
0: 진짜 소명감으로 또 사명감으로
2: 네.
0: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고요.
2: 네네.
0: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1: 맞아요. 말씀으로
0: 네, 네. 더 나아가는 형제님의 모습이 참 귀감이 많이 됐습니다.
2: 네네.
0: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방성은 형제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관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 읽고 또 모아서 우리 형제님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공동진행의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그리고 저는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하고 추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건을 걸어둔 사랑,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절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주님은 조건을 지우라고 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배반한 자도 거역한 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한 자비를 거두신 일도 없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의로 혼탁해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마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 마음, 권력의 이기심 앞에 눈감아 버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처럼 따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강한 햇살을 느끼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도 많아지겠죠. 날씨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아질수록 칭찬과 격려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찬사에 굶주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격려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보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3월 하

0: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도 원하지 않고 실패도 원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 줄 대상,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돈으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합니다. 평소에는 담대하던 사람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돈과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붙잡는 그것으로 결국은 큰 낙심과 절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위기의 때 바르게 행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이 1절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배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뭐 서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의 날들, 수많은 전쟁의 순간들,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드린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윗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뛰어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중에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나를 도와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수많은 인생의 위기로부터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물질, 내 인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큰 바위, 절벽, 바위산으로 의미합니다. 엄청난 그 바위 말이죠. 자,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라고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로 공격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체험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고 위기 가운데 다윗을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나의 반석이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에서 이 반석의 히브리어는 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추르는 단단한 바위, 암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추르,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을 추르는

나의 안반, 나의 든든한 기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하나 더 붙이잖아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부른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날아오는 위험과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윗은 또 이어서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폭력과 압제와 살해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이 났다 싶을 정도의 위기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루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아는 것으로 머물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간증이었고 그 고백이 나와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나의 피난처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 아뢰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크라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겠다고 한 것,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한 것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요, 그렇게 의지함으로 그런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4절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 힘과 내 경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그리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게 없는 것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거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새 대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다윗처럼 위기의 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이 5절과 6절과 7절의 이 표현은 다윗의 찬양인데, 이 찬양은요 2절과 3절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히 해 주리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살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짖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 표현은 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들으셨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환난의 때에 4절에 더욱더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다. 문제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어찌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나는 어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어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대신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사절에서 다윗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성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방법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출루, 틀림이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셀라, 그 엄청난 바위, 그런 견고한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 못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낙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낙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억울함이 정당한 거니까 이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0: 귀찮아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생생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3: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UNJL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대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 사역 할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 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을 시작할 때 다짐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느냐? 우리가 주일에 드린 예배.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한 그 교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거든요.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닮고요. 생각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문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지금 외모적으로 닮았어요. 외모적으로. SNS에 뭐 이렇게 일상 사진들을 가끔 올립니다. 저는 잘 그런 걸안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뭐 그래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냐? 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 어떻게 셋째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닮아야 됩니다. 성품과 생각과 똑같아질 순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에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피아 워십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굉장히 복잡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며 우리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데 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느냐의 문제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데 어떤 의사가 오면 내 몸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의사가 2시간 있으면 온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 때와 그 사실을 모를 때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죠. 이제 2시간만 있으면 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말할 때마다 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물론 돈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다른 것들만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마크스 앨범 가운데서 주만 의지해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성격이 유쾌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 때 봤을 때 그 목사님은 좀 깐깐한 사람들과의 좀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그런 분이셨는데 뭐 엄청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또 이제 음악 한다고 사실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만에 만났는데 신학교 때와는 성격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뭔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성격이 많이 달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성격이 너무 깐깐하고 까다로워서 교우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자기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 이제 목사가 될 거라고 신학교를 왔는데 자기가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 하면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참 깐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깐깐한 사람들은 눈빛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유한 그런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하십시오. 아직 나의 삶에 모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작은 습관조차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들으셨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사랑 받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식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열이라고 무조건 반반하지 마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와도 나중에 친해져서 말을 놓는 거는 몰라도 아이들이 왔다 해도 그 아이들을 존중해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먼저 태어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위는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

청년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룻기서 3장, 그것이 좀 특별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을 서론으로 지난 한 시간 좀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3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그거죠. 추수기간 내내 나오미는 아마도 그 창문을 통해서 매일 오후가 되면 룻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지켜보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기간은 약 6주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 추수도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룻이 너무 수줍어서 보아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확실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에게 하는 말이 이제 안식할 곳을 네가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식이란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중매를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처음에 그의 두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아서 남편 집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했던 사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결혼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나왔던 이 룻의 태도라고, 나오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너의 친족을 물을 자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청혼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너는 보아스에게 너의 친족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나는 내가 오늘 밤 보아스의 타장마당에 가서 그 사실을 보아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나오미는 종교적 축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룻아, 이 보아스를 너의 친족 물을 자로 요구할 일에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달려있다.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룻은 지금까지 보아스에게 이러한 요구를 나타내는 아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네 가지를 행하도록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세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사실 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꼭 이 네 가지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듯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죠. 너는 내가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훌륭하고 경건한 종교인이지만 신령한 목욕이 필요하다. 곧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그 말을 네가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시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합당하게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탄생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존 웨슬레에게 왜 항상 거듭나야 할 것,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까? 좀 다른 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웨슬레의 대답이 이렇다는 거죠. 글쎄요, 내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기까지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지금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해왔다. 이제는 몸을 씻으라. 그리고 나 보아스에게 가라. 이것이 룻이 과정, 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취할 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두 번째 것은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그의 첫 남편이 죽은 후에 과부의 복장을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너 나가서 좀 향수라도 써라. 조금씩 그거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룻이 사용하였던 그 향수의 이름이 모압의 심야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주 자극성이 강한 향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름을 바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체험, 예수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체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자들이 안수받는 일에 대해 말해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뭡니까? 즉,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러므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소홀히 되고 있는 사실들 가운데 하나인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때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인간의 지성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싸움과 같으니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생으로 모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선생이 없어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과거의 경건한 분들이 물려준 유산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들이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자료들도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룻이 목욕하고 스스로 기름을 바른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것을 봤더니 영적인 교훈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 씻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씻지 않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죄의 그 더러움을 씻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기름은 성경으로 본다면 성령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어요. 저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아, 딸아, 며느라, 뭐, 룻이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 보면, 네가 나의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 입었던 의복을 알지 않느냐? 그 옷을 입으면 아주 나 그때 아름다워 보였다. 그처럼 보기 흉한 검은 과부의 옷을 입고 너는 보아스를 사랑스럽게 맞이할 수 없다. 그 옷을 벗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그 옷을 벗고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에게 가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신자들이 취하여 할세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의의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으로 본다면 로마서 3장 22절이에요.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의의를 죄인에게 내려주시는 의복으로 말미암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입음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연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의복입니다. 수년 전에 의복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학식이 많고 정열적인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주일날 밤 이를 묻는 거였어요. 저는 책을 한권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었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의복이라고는 책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저도 그 책을 읽어 보았냐고 이제 묻는 거죠. 저는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지만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별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 부인이 크게 놀라면서 저를 이제 쳐다보았어요. 그 부인은 당신은 그 의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또 대답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은 낭만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던 병사들과 그것을 얻었던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것은 아열대 지역으로 매우 무더운 곳이었고, 그는 수주일 동안 그 옷을 입다가 더워서 어느 구석에다가 내팽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하녀가 그 옷을 주워다가 냄새를 맡아보고 아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부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끔찍한 일이군요. 그 책에 따르면 그 의복에는 아주 낭만적인 설화가 얽혀 있던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옷에는 전혀 낭만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의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의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의복을 우리가 관심 갖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수 있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22절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의의 의복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죠. 그 의복이야말로 낭만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네 번째로 말했던 것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이 자기의 친족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 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 성경으로 가보죠.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의 단계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취해야 할 조치라고 보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족물을 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요청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이며 곁에 서서 고개만 끄덕이는 방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친족물을 자로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룻에게는 보아스를 자기 친족물을 자로 주장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친족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도록 했고, 왜냐하면 룻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고, 그녀가 지시받은 사실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물을 자로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경우

0: 아주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열린 전국 기독 최신 회의에서 강연한 후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강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몇 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이 매기 목사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알아보았는데 그는 제가 그러니까 그 매기 목사님이 전에 강해낸 적이 있는 프레즈노 주립대학에 있는 기독교 단체 일꾼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에게 그 학생이 이제 그 젊은이가 매기 목사님에게 박사님 여기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좋다. 무엇에 대한 일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어떤 친구가 오늘 밤 예배에 나오기로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청년이 말했어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에 관해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또 미기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물으니까 그는 자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 그래서 요나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물었더니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미기 목사님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그가 논쟁하기를 원하는 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자 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그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요, 그렇다고 돼. 그 친구는 목사님께서 묻는 것마다 모두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기 목사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서 있으셨대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매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젊은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곧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관하여 그와 논쟁하려는 것이었는데 사실 아무도 그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젊은이는 아주 놀랍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사람이 없어서 텅빈그 강당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매기 목사님의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죠.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구주를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진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네 가지로 씻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분명히 너 말을 해라. 이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 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이것 할 곳은

단순히 잠잘 곳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과 보호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휴식, 2번 안식.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개대결혼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작곡은 꿈이 있는 자유에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to the left.
1: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론 캐놀리의 For the Lord is Good, 에빈 슬로터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1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 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 주신 소원이란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더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Me More, 그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헴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래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라 하네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송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룹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예.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0: 그렇죠.
1: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0: 외롭기도 하고
1: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런

0: 마음들이 아,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1: 네.
0: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아,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한국
1: 그렇죠.
0: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가는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예,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교회는
1: 그렇죠.
0: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 네.
0: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0: 감사합니다.
1: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에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이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 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평소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 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 식량 계획에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 보호, 식수 위생, 물류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

1,30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나실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0: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0: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1: 예.
0: 왜냐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1: 예.
0: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1: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0: 20년 동안 중국에서 사셨어요.
1: 예.
0: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1: 예.
0: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0: 몸짓 언어로 해서
1: 예.
0: 사셨어요.
1: 예.
0: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1: 예.
0: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1: 예.
0: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1: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치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중국에서 살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0: 기독교인이셨어요?
1: 됐습니다.
0: 세상에.
1: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느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0: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1: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0: 몰래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1: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러면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0: 세상에.
1: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쓰고 이렇게 하던 나도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오시고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야,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0: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1: 예.
0: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1: 예.
0: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1: 예. 예.
0: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0: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1: 예.
0: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내가 갈수 있는 악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0: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1: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다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걸음걸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0: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해림교회 복음소망통일부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당신이 말합니다. 저를 장난 사람은 길러서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3: 네네.
5: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3: 네, 맞습니다.
5: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3: 네네.
5: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3: 네네.
5: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3: 네 맞아요.
5: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3: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딱.
5: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3: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5: 네.
3: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5: 학교에서요?
3: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5: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3: 네.
5: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 네, 맞아요.
5: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3: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5: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3: 네.
5: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3: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0: 없어요. 네.
1: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0: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1: 네.
0: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다 봤을 때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1: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0: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1: 네.
0: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그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1: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1: 네.
0: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1: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0: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같아요. 아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1: 네.
0: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러시아에서.
0: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1: 네.
0: 혼자서 그냥 알아서
1: 네.
0: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에.
0: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1: 그쵸.
0: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1: 네.
0: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0: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 네.
0: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0: 같아요.
1: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이런
0: 네.
1: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0: 네.
1: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뭐
1: 불교도 있고,
0: 네네
1: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0: 네
1: 준비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0: 저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0: 네.
1: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이제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디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0: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1: 네.
0: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0: 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해의 반년을 지나가면서 대지가 달구어지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곧 우기로 우리나라는 접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른 아침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을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의 물 한 잔, 특히 따뜻한 온수 한 잔의 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모두 예배의 자리

나오십시오. 추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0: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요나 3장입니다.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징계하시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약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요나의 이런 모습은 니느웨와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완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될 때 평균적으로 한 8번 정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있다고 그러죠. 어디를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는 권면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의 전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 전도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고 우리의 입술을 유효하게, 능력 있게,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는데 거절하고 도망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팍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자,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 요나 1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망한 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듣기에 싫고 내가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외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에게 말씀하신 3장 2절의 이 말씀은 내게 명한 바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한 바라는 건 뭐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것이면 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내가 전하라고 하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걸 하냐. 저 니누에 저 강박한 인간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툴툴대고 그게 내 판단은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죠.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어남이,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일어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정말 악독하다고 소문난 니느웨. 자, 니느웨를 갔더니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보통 이제 하루에 사람이 뭐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한 2, 30km씩 걷는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멀게 걸을 때 이제 느껴지는, 예를 들면 복음도 전하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하루에 10리길, 10리면 4km 정도 되니까 한 3일길이면 12km 정도 되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는 최고 전성기 때 약 12.5km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둘레가 12.5km니까 꽤 넓죠. 자, 그 거리를 쭉 하고, 물론 이제 둘레일 수도 있고 직진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표현은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좀 직역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귀한 성읍이죠. 요나에게는 도망가고 싶은 성읍. 4절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3절 중반에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간 해야 될 사역을 딱 하루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외형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최선을 다해

3일 될 때까지 밤낮 꼴딱꼴딱 세가면서 모든 사람 만나면서 해야죠.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고작 하는 게 뭐냐? 하루 동안 간 겁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일체 없어요. 딱 한마디. 야, 40일 지나면 너희를 완전 뒤집어져 버릴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게 사역합니까? 외형적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와 순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쁘게 순종케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너지래. 정말 성의 없게, 야, 임마, 니들 40일 지나봐봐. 쫄딱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5절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건 애도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슬퍼하며 굵은 배 옷을 입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6절에 그 일이 어디에게로? 니느웨 왕에게로 들림에. 아니,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들으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위하지라. 재위하졌다는 건 정말 큰 탄식.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거죠. 풀뿌리로부터 위로 올라온 거죠. 보통 이제 선교 전략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운탑 방식이 있습니다. 왕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밑에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밑에로부터 뿔뿌리부터 잘 믿어서 위까지 올라가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자 왕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회개하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 망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또 마음을 바꾸시나, 변덕이 있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멸망한다고 선언하고

0: 이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악한 데도 가서 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큰 능력 있고 기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한 대 맞고서는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성의 없이 겨우 딱 한 번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 나조차고 내 마음에 만족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싫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준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외치는 40일 후에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멸이 되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하네요. 왕을 비롯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보시며 니느웨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죠. 더구나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 신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로 요나의 예언은 묻혀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묵상하신 대로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요. 우리 삶에 맺힌 열매들로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내진정 3호화는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골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끝없는 선택, 끝없는 방향, 끝없는 결정을 끝없이 해 나가야 하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일지, 우리는 거룩한 선택뿐만 아니라 불편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0: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참 어렵고 불편한 선택의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끝없는 갈등 계속되었겠지요. 계속 가야 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또 심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상속자를 누구로 세울까? 하나님, 그냥 길리운 자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 행복한 선택보다는 참 불편한 선택을, 불편한 방향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는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주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찾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선택과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답답함을 선택한 아브라함.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손해이고 아브라함이 미련해 보입니다. 롯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 내어놓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선택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만 결정지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지겠죠. 오늘도 참 불편한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선택을 해야만 할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선택은 결국 최고의 열매로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 맛보시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잘된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 지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보 라이트 이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하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에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상비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고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시련이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총리에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꿨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난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만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게 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은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원어의 성경 보면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말씀 묵상으로 찾고 예배를 드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일생을 변화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들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전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열심히 주님 일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가 빨리 지나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나는지,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술가로 화가로 꿈을 이루려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 인응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명대학교에서 미술대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화가로 화가의 꿈을 꾸고 1980년 독일 뒤셀도르프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화가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서 그를 도우며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불을 받고 나서 감격을 장시한 것처럼 이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평지도 없는 선교를 하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989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베사우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기니베사우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유엔 통계를 보니까 그 1인 1년 총 수입 이 GDP가 759불, 그러니까 1년 총 수입이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5천 원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9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는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7, 8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그래서 유엔 통계로 보니까 유엔에 195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180째예요. 가장 극빈 국가로서 1년 총 소득이 100만 원, 1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고 또 각각 주술을 섬기는 정령 숭배 신화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데, 그것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둘 청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1993년에 세워진 밀리따르 교회는 훗날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선교사님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학교가 7개나 세워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총성과 폭격 속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숨어 지내야 됐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나라 교회 지도가 되고, 그들이 다시 시골 마을 들어서 서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교사님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2004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의 큰딸 두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칼스 뉴먼 대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빠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사역지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잠깐 시내에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장한 무장 강도입니다. 그 택시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낚아채려는 순간 차에 발동을 거니까 그 차 밑에 끌려 들어가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깨지고 해서 급히 중환자실에 옮겼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20살 난 자기 맏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풍토병도 견뎠고 다 견뎠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만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 딸입니까? 하필 제 딸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당한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전에 본인이 딸한테 줬든 사줬든 크레파스 쓰던 오래된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크레파스 상자를 보는 순간 딸이 자기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 안 그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파스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화가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청년, 노인들을 그리며 아프리카에서의 슬픔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0: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현저 성경 구절과 성경 고백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눈물의 그림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지만 대신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함께 딸이 남겨준 아련한 추억과 복음을 화폭에 담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아프리카 땅을 떠났다면 원망과 후회로 채워졌을 생이지만 그림으로 아픔과 슬픔의 땅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선교사역을 이제 은퇴할 때까지 35년 동안 가장 최빈국인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주님 주신 영롱한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전 최근에 한 팀의 구성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누군가는 자료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PPT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림으로 분위기를 살렸죠. 저는 그저 발표를 맡았을 뿐인데 준비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요. 각자의 달란트는 참 다르게 빛났습니다.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죠. 그렇게 함께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아, 이게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처럼 각자의 달란트가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고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맡기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리고 복음과 사랑이 더 넓고 멀리 전해질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도 미소 짓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우연히 놓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뢰하셔서 맡기신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전요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할 때면 꼭 큰 나무가 연상됩니다. 땅속 깊이 내린 뿌리 그리고 크고 튼튼한 기둥에 달려있는 무수히 많은 가지들 그 가지의 한 개 한 개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삶의 모습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다양각색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기둥, 뿌리는 하나가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 길이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도 저희의 달란트를 통해 삶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방송하실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야 07시 00분 07초에 딱 문자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수미상관인데요. 77 샬롬.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다음 주인가요?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 기운이 느껴집니다. 막 힘이 넘쳐요. 우리 6809님 이 문자 받아볼 때면 저도 늘 더 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 내리는 또 화요일 아침 보슬비와 조금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은데 곧 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덕분에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요 며칠 굉장히 덥다가 또 이렇게 비 내리고 나서 또 시원한 날씨 이렇게 맞이하니까 오늘 하루 이 아침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이렇게 뭐랄까 출근길, 등교길 저마다의 그런 길 가운데 주님께 감사 올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뒷자리 우리 9507님께서도 와주셨어요. 보서PD님 반갑습니다. 역전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좀 더운가요? 제 알기로는 우리 9507님 경기도 양평 쪽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항은 좀 시원해졌거든요. 역시 아직은 여름이죠. 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역전 복음까지 전하고 오신 우리 구홍진

님이 정말 멋집니다. 귀감이 되십니다. 다 더불어서 달리기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실게요. 뒷자리 우리 2642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6월의 새로운

하나님께 참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 아침이 또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룩사인님 늘 감사해요. 뒷자리 3924님께서도요. 성령님 오늘도 저 대신 싸워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요 신청곡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대신에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힘입으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삼구이사님 감사해요. 그럼 복된 하루, 멋진 하루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2042님 오늘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뒷자리 2667님 보사피디님 샬롬입니다. 새벽부터 이 밭에 약을 치려고 했으나 비가 조금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내부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송 가족들도 각자 처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2667님 정말 새벽같이 항상 밭에 나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멋지십니다. 또 이렇게 비 오고 하면 또 미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안전 주의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 우리 잘 감당하면서 오늘 이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와주신 2667님도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8373님 보석PD님 출석합니다. 방송하실분들 모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은 출석체크 출첵제시어 대신에 뭐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깜짝 퀴즈예요. 퀴즈 모처럼 준비한 스피드 퀴즈.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중에서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퀴즈 드려요. 나는 땡땡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서 땡땡나무 요 보기에 들어갈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느낌 있는데요. 보기 2번 사과. 나는 사과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 사과도 참 좋죠. 영양가 풍부하고 달고 맛있는 우리 사과. 나는 사과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일까요? 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일까요? 좀 헷갈리신 분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답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막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두자리 76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보석PD님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은 출석까지 해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매일 아침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보석PD님 힘찬 에너지와 좋은 말씀 전해주심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트 3개 저도 하트 5개 드릴게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우리 7694님 늘 감사해요. 제가 청취하고 계신 거 알고 있었죠. 오늘 이렇게 출첵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어 찬양 듣고 오시죠.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우리 720 하나님께서요. 형산강 달입니다. 비가 갑자기 더 내리고 어두워졌어요. 역시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정겹습니다. 저도 강하고 기쁘고 보람된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보성님은요, 사진보다 더 착하게 생기신 것. 모든 분들도 아시죠? 라고요. 더불어서 포도까지. 야, 이 문자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겼습니다. 자, 제 사진이, 예, 사진보다 제가 착하게 생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하게 생겼어요라고 누가 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좀 비가 내리나 봐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좀 여기저기 비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하루는 좀 비도 오락가락 할것 같고요. 대체로 좀 흐린 가운데, 예, 요런 기후가 일기가 또 예보돼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201님 감사해요. 힘이 납니다. 우리 4915님 포도라고도 오늘의 문자 보내주셨는데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포도일까요? 2번 사과일까요? 아침엔 사과이죠. 하지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히히. 이제 곧 썸머 스페셜이죠?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읽어드리는 이런 센스. 나쁘지 않죠? 감사해요. 맞아요. 썸머 스페셜 지금 몇몇 분들께서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서부터 썸머 스페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자, 우리 뒷자리 1802님 포도! 오늘도 시원한 단비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642님께서도요. 이야, 포도로 이행시, 거부할 수 없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포동포동, 영을 살찌우는 맛있는 말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보내주셨는데요. 야, 포동포동, 영을 살찌우는 맛있는 말씀이라. 이게 뭔가 느껴져요. 이게 맛보지, 뭔가 맛을 알것 같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야, 포동포동 영을 살찌우는 맛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맛있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오늘 복된 하루. 저와 우리 6642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3135님께서도요, 정답 1번 포도나무 아닐까요? 늘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보서PD님, 늘 수고하십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8374님께서도요, 정답은 포도! 오늘도 죽게 매달려 살아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답 문자는 과연 몇 번일까요?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땡땡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몇 번일까요? 보기 1번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보기 2번 사과. 나는 사과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송가 듣고 오시죠.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0: 할렐루야, 아멘. 아, 찬양의 은혜 정말 크죠? 힘찬 찬양이 참 좋습니다. 뒷자리 우리 0535님, 포근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 포도 이행시. 아, 참 좋은데요? 아니, 우리 방송하실 분들은 제가 항상 느끼지만 어쩜 이렇게 센스까지 겸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2행시, 3행시 할 때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데, 늘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보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진짜로. 포근한 주님의 안에서 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복된 시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또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접목식 코너로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죠.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우리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 동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구현민 전파 선교사님 모셨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구현민
0: 우후!
1: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소리부터 정말 좋은데요.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포항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0: 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도 섬기고 있는 구현민 청년입니다.
0: 와, 우리 구현민 자매님, 청년분이신데요. 더불어서 또 귀한 협찬으로도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정말 다방면에서 좀 많은 부분에서 저희 포항극동방송을 또 도와주고 계시고 계신 우리 구현민 자매님이신데, 좀 그건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척 바쁘셨을 것 같아요.
1: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뒤돌아봤을 때 딱히 막 보여지는 결과물은 없었던 날들이었던 것
0: 굉장히 솔직 담백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요. 아니, 우리 자매님, 제가 또 지금 거리에서 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가시더라고요. 어제는 또 그제인가요? 요 성가합창제에 또 찬양 단원으로서 이렇게 참가를 하셨었죠?
1: 네, 맞아요. 원래는 저희 교회 담당이 아닌데,

0: 타 교회에서 집학을 하셔가지고
1: 네.
0: 저도 찬양하는 걸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힌팅 간다고 했습니다.
1: 우리 자매님이 또 어찌나 요 찬양을 잘하시는지 제가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평소에 굿돈방송 애청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청취하세요?
0: 저는 거의 매일 듣고 있고요.
1: 그래요?
0: 듣는 것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참여도 하고 있는데 보통 셸조아와 오후 6시 방송 복음 왔어요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출퇴근을 함께하는 이런 포항교통방송의 또 절친한 벗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출근 후에 딱 빈 시간이 잠깐 있는데
1: 네.
0: 그때 셸조아 방송 시간이랑 너무 딱 맞아서
1: 우와.
0: 그때 그 시간을 셸조아로 채우고 원래 오늘 함께 하시는 최임성 목사님 코너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우리 자매님께서 네. 또 이런 코너들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알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또 문자를 달리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방송간에 우리 자매님 문자 이렇게 읽을 때면 정말 힘이 나고 더불어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감사해요. 아니 우리 자매님께서는 좀 전파 선교사로 어떻게 섬기게 되셨어요?
0: 제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1: 네.
0: 약 7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들었던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1: 물음표가 있었군요.
0: 네. 다른 뭐 교사분들이나 간호사, PD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자리가 아닌 내가 있는 이 직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두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1: 네.
0: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그래도 직장인보다 금전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 네.
0: 전파 선교사로 이 채워주심을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와 정말 감동입니다. 아니 자매님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나이도 되게 어리시고 젊잖아요. 그 가운데도 그렇게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또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심을 주님으로 잘 잡으셔서 매일같이 나아가시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어찌 보면 믿음의 그런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거기에 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또 전파 선교사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나오신 우리 구현민 자매님이 아니신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전파 선교사로 네.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가장 큰 유익이 한 가지 있다면
1: 예.
0: 매일 극동 방송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뿌듯함이요?
0: 네.
1: 함께 만들어 간다 이런 건가?
0: 맞아요. 그 송김의 금액이 많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극동 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기쁘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랑할 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 이야, 싶어서
1: 정말
0: 너무, 네.
1: 예, 자랑할 만한 거리죠. 주님께서 우리 현민아 너 뭐 했어? 라고 딱 하시면 저 전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너무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니 우리 자매님하고 이렇게 짧게 나누고 있는데
0: 네.
1: 이 안에서 그런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우리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귀한 자매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드저리 3072님 우와 전파 선교사 우리 현민 자매님 반갑습니다 하트. 우리 자매님이 만들어주시는 커피와 빵을 먹고 정말 두 눈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어요. 또 기회되면 꼭 찾아뵙고 싶네요. 늘 응원합니다 하트라고 우리 3072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 힘이 나죠?
0: 네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1: 맞아요.
0: 빵을 듣고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기쁜 것 같아요.
1: 네, 또 우리 자매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카페에서 또 맛있는 커피와 빵으로 힘을 얻으셨던 우리 3072님이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자매님, 사모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제가 최근에 가장 입으로 많이 읽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1: 예.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 아멘.
0: 이게 저희 하루 중에 비어있는 시간이 거의 성경 읽는 것으로 제가 채우고 있는데
1: 네.
0: 이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말씀으로

0: 격려를 해주시고 매일 하는 기도 중에 주신 마음 가운데 기준점과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것 또한 말씀 속에서 더 선한 선택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항상 읽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시편의 그 말씀, 그 은혜를 지금 나눠주셨어요. 아니 우리 자매님의 카페로 이렇게 가면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갔었죠. 가면 예, 일단 커피와 빵이 일단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그니처 커피가 하나 있는데 리터로 주십니다. 예, 그 리터 하나 딱 하면 하루가 든든해요. 그 가운데 우리 자매님의 요 뭐랄까 그 데스크랄까요? 이렇게 일하시는 공간 한켠에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 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는구나 싶은데 옆에 필사까지 하시던데요. 그렇죠 자매님?
0: 네 맞아요. 제가 지금은 3회독을 하고 있는데
1: 우와.
0: 필사를 하면서 얻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에는 필사로 독을 하고 있습니다.
1: 대박입니다. 진짜 우리 자매님의 카페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카페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참 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또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시잖아요.
0: 네.
1: 요즘에 특별히 좀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1: 하늘 소망. 네.
0: 네. 이게 딱 제목과 같이 주님을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가사의 찬양인데 저희가 일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교회를 나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숨겨놓으셨나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1: 와, 찬양을 정말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음률이 아니라 이런 그 가사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매일같이 또 확고히 하는 그런 역할로서 그런 도구로서도 찬양을 바라보고 사용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아니실까도 생각이 들어요. 찬양의 은혜가 우리 하늘 소망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의 그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동일교회잖아요.
0: 네네.
1: 우리 동일교회 정말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우리 교회인데 한번 소개 자랑해 주시죠.
0: 피디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저희 포항 동일교회는 발을 딛는 순간 따뜻한 온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 맞아요.
0: 특히 네, 저희 교회 장성표 목사님의 재밌는 설교와 인성희 사모님의 엄마 같은 미소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시그니처죠?
0: 네.
1: 맞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로 반겨주시는지 우리 동일교회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1802님, 이야 우리 전파선교사 현민님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짧은 간증 속에서 진짜 순수하고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짙게 느껴져서 아침부터 정말 은혜롭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우리 1802님께서 우리 현민자매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가 지금 무려 한 대여섯 개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1802님 정말 감사하고요. 자 우리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시죠.
0: 아, 네.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1: 우와
0: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제 이막을 여는 문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이게 앞으로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시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순종하면서 가정 또한 잘 꾸려나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년 1월이에요. 우리 자매님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결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되고 묵도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도 소망할게요. 귀한 기도 제목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메시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생을 믿고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땅에서 몇만 원 아껴서 모아두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0: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복되고 귀한 기회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기회들 놓치지 말고 꼭 붙잡길 바란다는 우리 전파 선교사 구현민 자매님의 권면의 메시지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나눠주신 우리 포항동일교회를 섬기시는 구현민 전파 선교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매님의 가정과 그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은혜 나눠주셔서 자매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모두 샬롬 하세요.
1: 모두 샬롬.

2885님 샬롬. 포, 포항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라. 도, 도망치지 말고 주의 도를 증거하는 거듭나는 성도로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야, 이 포도 두 글자로 이렇게 멋지고 은혜 넘치는 권면의 메시지까지 이행시로 보내주시다니 감동인데요. 우리 2885님 감사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주의 도를 증거하는 거듭나는 성도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뒷자리 9416님 포, 포화도. 도, 도시를 뒤덮은 전파 극동방송 주님의 자랑. 할렐루야. 야, 진짜. 아, 요건 진짜 센스입니다. 센스. 이 포를 파로 받아치는 이런 센스 한수 배워갑니다. 파도, 도시를 뒤덮은 전파 극동방송 주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9416님 멋지고 센스 넘치는 이행시 감사해요.

그 자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도 보서 PD님의 멋진 오프닝 멘트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요. 기쁨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감사해요. 와, 요걸 또 이렇게 받아 적으셨어요. 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송가 듣고 오실게요. 겸손히 주를 섬긴 때, 에클레시아의 목소리입니다.

뒷자리 1394님, 전파 선교사 구현민 자매님, 귀하고 복된 은혜 말씀 나눠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가 되기를 포도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1387님께서도요. 샬롬, 오늘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보물을 알아가는 행복한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3개. 우리 1387님, 1394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그 보물을 함께 알아갈 수 있음에 더욱 행복한 이 아침이라고 느껴집니다. 늘 감사해요. 뒷자리 0528님께서도요. 정답 1번 포도입니다. 항상 출근길에 잘 듣고 은혜 받습니다. 하트 3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의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오늘은 모처럼 만의 퀴즈를 한번 냈었죠. 오늘은 말씀 퀴즈였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추는 것이 퀴즈였습니다. 나는 땡땡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포도일까요? 2번 사과일까요? 액션! 제일 떨리고 은혜로운 이 시간, 정답은 2번 사과 아니고 1번 포도였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 아침 이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또 힘차게 한번 시작했습니다. 자, 방송하실 분들, 제가 오늘은 무려 한 6분 정도 많은 분들을 한번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뒷자리 8373님 축하드리고요. 7694님, 3135님, 1802님, 새싹분이세요. 2657님, 더불어 새싹분이십니다. 6700님까지. 8374님, 7694님, 3135님, 1802님, 2657님, 6700님, 요 여섯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찬양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도 나누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방송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예라모십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우리 방송하신 분들 함께 걷고 있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는 언제나 함께 걷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첫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오늘은 그 피난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역을 인정하고 도망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곳곳에 돕는 손길을 두세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 이때예요. 19절에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이자 망명자인데 공연히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까 다윗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하며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명 생활을 감당 못할 수 있고 특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의 내란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답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는 자기가 이 나라에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데 어찌 한 주인을 안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화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은 감화된 게 아니라 제각기 이해타산으로 유리하다고 여겨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충성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감화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말로 가르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사람이 감화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온 땅 사람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솔선수범에 앞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넌 이 기드론 시내는 탕류, 곧 어둡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년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죠. 다윗도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면서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갈 때 나와 함께하게 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면서 건너고 있는 어둠의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앞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의 어두운 탕류를 앞두고 마지막 집이라는 뜻의 벤메르하게 있지요.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그곳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해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장에 언약궤를 메어간 것과 다르지 않지요. 열다섯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궤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처벌에 자신을 맡깁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두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압살롬 곁에 있는 아이도벨의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세의 구원의 모략에 이들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분 손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떼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해 마음이 요동치다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고1 때 누군가가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저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부모님은 제가 울자 시끄럽다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또 네가 학교에서 너무 나대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며 이 상황을 큐티로 해석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인류애가 바닥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들을 의심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되어 악에 받쳐 도둑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의 권면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음을 털어놓았지요.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너무 이해된다. 나였으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라며 저를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후 저는 남은 고1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었고 훔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회개라는 가장 값진 유익을 얻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열심과 감정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큐티 간증을 다시 읽겠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함께 적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는 충성스러운 이때도 있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이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며 언약궤도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로 돌려보냅니다. 가장 어두운 기드론 탕류를 울며 건너가 광야로 향하면서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우리도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어떤 탕류를 건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며 건너면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들고 예배와 기도조차 제 뜻을 관철하는 카드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징계인 동시에 훈련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에 타산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0: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병에 담기는 눈물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6월 달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병에 담긴 눈물.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슬퍼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이웃의 죄를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무들 있죠. 큰 나무, 거목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잔잔한 나무들 말고요. 큰 나무들 말입니다. 저런 큰 나무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왠지 웅장해지고 겸손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저 나무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왔을까 생각해보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 겉모습을 보지요. 나무의 색깔, 모양, 크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무의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우리로 하여금 압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나무의 가장 큰 핵심은 저 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거목이 되기까지 나무가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의 흔적들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테를 가지고 나무가 입은 상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많은 상처를 견뎌내면서 그렇게 버티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지켜왔기에 거목이 되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테를 보면은 이 춘제, 추제라고 하는 이 시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춘제, 봄과 초여름에 나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쑥쑥 자라날 때 생겨나는 나이테의 흔적입니다. 반면에 추제, 가을이나 이 초봄, 초겨울, 겨울에 나무들이 자라기 어려운 시기에 자라났던 그 흔적들을 남길 때 이 나무테가 좀 더 진하고 어두운 색깔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테를

보실 때 진하고 어두운 색깔이 있는 저 지점에서 아, 이 나무가 한 겨울을 지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태를 보면은 이 나무가 서 있는 위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쪽을 향해 넓은 간격의 나이태의 이 간격이 발견되어지고 북쪽으로 비춰갈수록 좁은 간격으로 나이태가 촘촘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태를 살펴보면 아, 이곳이 북쪽이구나 남쪽이구나 하는 것 같이 아, 이때의 겨울을 지났구나 여름을 지났구나 몇 해를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거목이 될 때까지 그의 상처를 그의 안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거목이 되려면은 상처를 자기 안에 품고 있어야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야, 저분 참 편하게 산 것 같다. 저렇게 울창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순탄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삶들 속에서도 나무가 안고 있는 나이테의 상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령 안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7편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매우 침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을 것만 같고 햇살 한번 따뜻하게 쬐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상처를 내면에 새기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테가 많다는 것, 나이테가 굵다는 것, 그것은요 많은 해를 거쳐 살아왔다는 훈장이지요. 훈장이지요. 여러분 훈장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훈장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요 군생활을 했잖아요. 30개월 군생활을 했는데요 훈장은 안 주더라고요. 왜요?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전쟁에 나가서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본 일이 없어요. 그냥 내무반에 있고 훈련만 받고 30개월 그냥 그렇게 나왔더니 훈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훈장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눈물 골짜기를 거쳐온 이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표징입니다. 저는 한 번도요 콩콜이라는 데 가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콩콜 아시죠? 뭐 음악제 콩콜 이런 거 뭐 이런 데 저는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왜요? 도전한 적이 없어요. 도전해보질 않았어요. 콩클에 나 이게 신청서 써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 누가 합니까? 도전한 사람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도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많은 실패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요 삶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요. 그냥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일이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많은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런 비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눈물의 흔적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나 우리 성도들,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연륜이 매우 매우 깊고 풍성하지요. 마치 거목처럼, 수많은 시간을 버텨오며 뿌리를 내렸던 거목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온 분들일수록 삶의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눈물 골짜기 말입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와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56편 8절이라면 다윗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경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언제 가장 서럽고 외롭고 힘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예요. 고독할 때예요. 그게 외로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슬퍼도 누군가 곁에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아시고 그 심령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그 순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도 이전에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기억력이 좋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 아시지만 더하여 책에 기록까지 하시면서 혹이라도 내가 저가 건너왔던 눈물의 골짜기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주께서 2중 3중 안전장치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흔적들을 기록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셌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지 주님이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세는 것은요, 계속 봤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꼽고 둘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세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고 계시는 하나님.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레코딩.

여러분, 레코드가 뭐예요? 찾아봤어요? 녹음, 오디오, 녹화, 비디오, 소리나 움직이는 모양, 이것들 모두 다, 그것을 다 테이프나 음반이나 파일 등에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레코딩이에요. 소리도 기록하고 표정도 얼굴도 모양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책에 한 줄로 아무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 생생한 울음소리, 떨어지는 눈물 방울의 그 흐름의 속도, 그가 통곡하며 흐느끼며 울었던 이 몸의 움직임, 그리고 울고 나서 퉁퉁 부어올랐던 그의 눈, 펄썩 주저앉아 무릎이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생생한 것을 하나님이 다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의 모든 작은 호흡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다윗도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절대 내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그 답을 찾아보자면, 애통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 현대인의 성경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담으신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쓰레기나 곰팡이 난 음식물 병에 담아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을 가시기 바래요. 병원에 가야 되고,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백해 무익한 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유익한 것, 교훈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가? 주님이 소유한 소중한 병에 주님이 담으시는 것이 있는데, 금, 은, 보화, 명성이 아니라, 승리했던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 주체할 수 없어서 멈출 수 없었던 그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소중한 병에 담아서 고이고이 간직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직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유, 뭐 음식, 여러분 잘 간직하려고 냉장고, 냉동실, 뭐 다 구비해가지고, 그죠? 적정한 온도를 맞추고 환경을 맞춰줘야 간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미술 작품들, 여러분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그 작품을 위해서 여러분 그 박물관 안에 온도, 습도, 환경, 때로는 조명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중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영원히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내시는 거죠. 주의 마음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요, 애통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의 눈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잘할 때 말이에요, 남자들이 울면 혼났어요. 그 눈물을 빨리 닦으라 그러고, 가치 없게 보고, 약하게 느끼고, 뭐 남들 앞에 눈물 보이는 걸 창피하게.

확실하게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돈을 물쓰듯 한다 그러죠.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도 우리 아깝다고 여기지 않죠.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쥐어짜는 한 방울의 눈물도 주님은 소중하게 간직하신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삶의 흔적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소중히 간직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렸던 눈물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면서 흘렸던 눈물, 애통, 자신의 죄와 이웃의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병에 담아 간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자국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자국에 따라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물 자국에 새겨 넣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땀을 흘리지 않은 자에게는 훈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의 흔적이 그의 얼굴과 심장과 삶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롱한 하늘의 영광을 그 눈물 자국에 따라 다 반짝반짝 빛나게 새겨 주십니다. 반면에 주를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자기의 삶과 죄를 향한 눈물이 없는 자에게는 영롱한 하나님의 훈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매우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미국 수정교회에 목회를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 너의 상처를 별로 바꿔라. 이런 멋진 말을 하니까 이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 뭐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별로 이게 언어 유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시면은 밑에 제가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딱 하나 철자 다릅니다. C, T 그리고 나머지 철자가 똑같아요. 상처와 별은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상처 단어 하나만 주 안에서 바꾸면 아름답고 영롱한 훈장이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시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열심히 잘 주님 앞에서 살았던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느 날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이제 곧 죽는데 너 이제 준비해라. 이제 네 삶이 끝난데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이사야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 대언한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내 인생 이제 끝인구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었죠.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맞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울으면서 영적 깊은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이사야가 또 온 거예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잠깐만 잠깐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인생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 또 말씀하셨네. 너 더 산대. 15년 더 산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고 전해라 하시네. 여러분, 히스기야는 본인이 영적 체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울음을 보고 계셨고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아까 레코딩 한다 그랬죠. 다 소리도 비디오도 다 찍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는 게 사실 잘 안 보여요, 사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눈이 뭐 크니까 잘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처럼 죄송해요. 눈을 지금 까만 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지 이게 부분이 잘 안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속상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 속상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같은 여자, 분인나 때문에 억울해서 운 거예요, 사실은. 분통 터져서 운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무게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감정,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 아내 때문에 속상한 것,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픈 것,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픈 것,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감정으로 인한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던 한나의 눈물을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속상함의 눈물이 민족과 나라를 바꿔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슨 소리 하는지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오디오는 정확했습니다. 엘리는 어눌하여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박또박 그가 입술만 움직이며 내는 그 소리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마지막에 19절에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눈물을 흘리는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윗 한나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눈물 한 방울, 웅울웅울 거리는 입술의 소리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신음까지 들으신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신음까지 들으신다라고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 흐르는 눈물 소리도 보고 계시고 눈물 소리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눈물샘 안에 내가 마음 안에 나이테처럼 내 마음에서 울고 있는 신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자신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입은 존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치유의 통로가 된다. 우리의 상처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요, 내가 애통하고 그 애통함을 주께 내어드려 주께 위로를 받는 그 순간 이전에 그 상처는 아픔은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일을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0: 시편 30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슬픔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슬퍼서 베옷을 입은 것처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언제 내가 한번 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슬픔, 괴로움, 눈물이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손수 심으시고 주님이 손수 가꾸시고 주님이 손수 영광스러운 나무로 만드신다라고 증명하는 나무로 그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 주님이 손수 오셔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고이 간직하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애통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통로이기에 저주가 아니라 복의 출발점입니다. 주 안에서 슬퍼하시되 주님의 위로를 받아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로 영적 거목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나이테의 흔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